0: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 양국의 입장 차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각자의 국익에 기반해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 중에 가장 이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혜입니다.
2: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2: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 주미 대사가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의 안보 라인에 불신을 표시했냐는 질의에는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4: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와중에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강경화 주미 대사는 정보 협력이 양국 간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도 소통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5: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다만 주미 대사로서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고 밝혔습니다.
5: 백악관 주 인사들과의 면담을 저도 자주 하지만은 고위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4: 강 대사는 이어 미국이 문제 삼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통화한 뒤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5: 통화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성 발언 이후에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서 제가 상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강 대사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거취를 미국 측이 거론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고의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거듭 추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는 합참 결과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 수치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아시아 방문 중 김정은 국방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던 중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일에서 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합니다.
2: 축구대표팀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표팀 내 불화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강인의 매니지먼트사 더 블랙 레이블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이강인과 무관하고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동반 은퇴설과 함께 선수단 내 불화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이강인도 갈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선수 생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차준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시즌 이후 앞으로의 활동을 고민했다며 이번 시즌은 국가대표 활동과 대회 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팀 서울시청과의 계약도 끝낸 차준환은 앞

0: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빙상계 관계자는 현역 은퇴는 아니라며 차준환이 후식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차준환은 지난 밀라노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에서는 역대 최고인 4위에 올랐습니다. 2시 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안동시청 하나증권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안주희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6: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5: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7: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9: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과일을 사는데 사장님이 잔돈을 거슬러주며 꿀팁을 알려줍니다. 열 대만 때리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과일에 충격을 주면 더 달아지는 줄 알고, 아, 그럼 많이 때릴수록 맛있겠네요 했더니 사장님 대답은요, 딱 열 대만 때리세요. 열 대 과일이니까. 별것 아닌 농담에 피식 웃는 것, 촘촘한 일상에 필요한 작은 틈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신 차리고 아프지 말고 참 외롭고 샤인 머쓱해도 손트라 출발합니다.

0: 김영의 흥부자 들으면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아니 열대 과일은 열대 치고 먹으라는 한 과일 가게 사장님의 꿀팁 이야기 했는데요. 혹시 웃으신 분 계실까요? 이게 참 그런 그 과일 가게 사장님들 정말 워낙 에너지 넘치시고 뭔가 흥이 흥부자가 맞잖아요. 그만큼 이런 막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던질 때 그냥 괜히 괜스레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피시 웃게 되는 그런 아재 개그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채소는 뭔지 아시나요? 우엉, 우엉.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좋다. 나훈아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는 무입니다, 무. 왜? 무시로, 무시로. 아,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거 하나 있는데, 웃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뭐라고 부르나요? 파인애플이요. 네. 그만할게요. 네. 한 세 분 정도 웃으셨다면 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지금 그 되게 무뚝뚝한 남성분들도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아이고 재밌더라 이러면서 피시 웃게 됐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소소한 행복 우리 함께 하시죠.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3, 4부에는 또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풀어드릴게요. 아 윤수연 씨랑 같이 영업하거든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지금 혹시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저의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 0119님께서 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갤러리에 와 있어요. 가을 하늘 여러 스케치를 보면서 듣고 있네요. 진해에서 김양희 드림 하셨는데 여러분 뭐 눈앞에 있는 갤러리 뭐 풍경은 어떤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방송 듣고 있는지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우리 양희님, 저는 근데 또 어떤 갤러리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때로는 많은 분들께서 사진까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현진님께서, 저는 지금 밥하면서 집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5개월 손녀의 흔적이 하나 둘 나오네요. 뭐 손수건, 턱받이 등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챙겨둬야겠어요. 아, 뭐 주말 동안 또 이제 손녀분이 이렇게 놀러 가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장난감이든 뭐가 됐든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더 생각나기도 하고 더 갑자기 다음 볼 때가 더 기대되는. 우리 696 하나님은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홍진영 산다는 건 신청합니다. 아침에 시원해서 기분 좋았다가 구내식당 진미채 반찬에 웃고 오후 회의 보고 준비하느라 쩔쩔매게 되네요. 시시각각 감정 변화, 이런 게 사는 거겠죠. 그렇죠. 때로는 그 감정을 또 삭히기 위해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좀 다른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홍진영의 산다는 건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사연 좀 받을게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 우리 696 하나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시각 우리 손트라 가족들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3033님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안양복지관이 있어요. 오늘 개관 1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물건을 기부하고 받은 엽전으로 맛난 음식 사 먹었어요. 단체 관계자님, 봉사자님, 음식 준비한 영양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우, 이렇게 또 큰 행사 있으면 이게 뭔가 참 그래요. 준비할 때 너무 정신없는데 다 잘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눠주시네요. 5997님은 시골 사는 친구가 올해 고추가 많이 달려 고추 부각 만들었다며 만나면 준다네요. 해마다 고추 부각 맛나게 먹었는데 고맙다 친구야. 내일 만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자. 아우, 이렇게 서로 챙기는 모습. 우리 5997님도 제가 봤을 땐 이제 뭐 빈손으로 가긴 조금 미안할 것 같아서 뭔가 또 챙겨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챙기는 모습 좋아요. 4394님은 23살인 우리 딸 모쏠이에요. 남자에게 관심 없다고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에만 푹 빠져있더니 어제 기숙사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갑자기 가을 되니까 연애해보고 싶네 툭 던지듯 말하네요. 올 가을에 우리 딸에게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봅니다. 아니 근데 모쏠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애해보고 싶네 갑자기. 그러니까 문득 그냥 그런 뭐 어떤 타이밍이 왔나? 아, 이제 연애를 좀 해봐야 되나?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러면서. 아, 그래도 뭔가 이제 부모로서는 때로는 뭔가 강요라는 게 전혀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예,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 때 옆에서 그냥 뭐 토닥토닥거려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약간 아니 왜 연애 안 해 이렇게 하면 좀 그 일을 약간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르칠 수도 있고 이게 그 연애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임현진님께서 시누이 집 가서 저희 아이의 옷과 액세서리를 잔뜩 가져왔어요. 제 옷이랑 물물 교환 중고 거래했습니다. 옆에서 딸이 고모 가족 할인 좀 해줘 우기며 가방 터지게 챙겨왔는데 기분 좋네요. 아, 이거는 그냥 뭐 할인할 게 있습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서 할인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더 넣어줄 테니까 저거 티셔츠 한 조각이만 더 줘 이러면서. 아, 너무 가족 간에 이런 게 보기 좋다. 우리 2828님은 지금 우리 공주랑 열심히 일하면서 손틀어 잘 듣고 있어요. 찬원님을 좋아해서 오늘은 왠지 노래 신청합니다. 꼭꼭꼭 들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공주님이 누구실까요? 손녀일까? 아니면 딸일까? 궁금하네요. 우리 오늘은 왠지 이찬원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우리 2부로 돌아올게요. 아, 아내일 수도 있겠구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바람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다 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진성의 동전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또 진성 선생님이 또 이렇게 노래를 한번 가사를 좀 쫙 풀어봤는데 참 약간 철학적인 요소들이 정말 늘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또 776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노래인데 50대 후반입니다. 모진 풍파 견디며 살아온 제 삶과 비슷한 가사 한 번 더 듣고 힘을 내보려 합니다. 중년의 인생의 삶을 노래로 표현한 진성 동전 인생 참 좋습니다. 아, 진짜 다 돌아보면 각자만의 약간 그런 모진 풍파가 다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서 조금 이런 노래 들으면서 조금 위로받고 그래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이겨냈잖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5982님께서 가사를 알고 들으니 노래가 더 쏙쏙 들어오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참 그렇죠. 예, 트로트도 이 가사가 진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촥 한 대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한 대 때려주는 그럴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가을이 온 게 실감나는 게 우선 사연들도 그렇고 신청곡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고구마 밤 사연들이 많네요. 6022님께서 시어머님이 예산에서 난 맛있는 토종 밤을 주셔서 찐 밤을 커피랑 먹고 있어요. 한 알 한 알 까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닭 하나하나 까가지고 주셨어요? 와, 진짜 이거 그 밤 까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게 다 정성이에요, 진짜. 김희숙님께서 고구마 쪄서 먹는데 직접 캔 거라 더 맛있네요. 달달한 고구마 맛탕이랑 우유 넣은 고구마 라떼도 해 먹으려고요. 테디도 고구마 좋아하나요? 저도 고구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고구마는 약간 그 음식 대용으로 배 채우기용으로 먹으면 진짜 맛이 없고, 그냥 약간 그

캠프나 약간 간식으로나 약간 진짜 그속막 뜨거워져 하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야, 너 밥 좀 먹으려 그 금색 막 이렇게 약간 실까지 돼 있는 약간 그 달달함 있죠. 아, 그게 올라왔을 때 그거 딱 먹다가 손에 좀 묻어가지고 그제손 씻을 때까지 계속 끈적거리고 막 이거 자체가 그 약간 그런 환경 때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9408님께서는 직장 동료분이 시골에서 고구마를 많이 가져왔다며 가져다 줬어요. 삶고 건조기에 말리면 고구마 스틱 간식이 되는데 우리 손녀가 좋아합니다. 오, 진짜 이거 고구마 스틱 간식을 직접 이렇게 그냥 건조기에 말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구나. 6175님께서 양쪽 다리 수술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남진 내 사랑 고흥 듣고 싶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양쪽 다리를 다 수술을 하셨대요. 한동안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좀 앉아 있더라도 약간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힘들겠지만, 계속 몸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힘이 되시라고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남진의 내 사랑 고흥. 힘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체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안녕하세요,
1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4: 너무 좋아요. 유후,
15: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4: 완전 좋아요.
13: 연두리
15: 잘 부탁드립니다.
4: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우리 이제 슬슬 2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 몇 개만 좀 더 소개를 할게요. 우리 8244님께서 또 노래 보내주셨어요. 울 회사에 9월 초쯤 아기 길고양이가 온 거예요. 가여워서 집도 만들어주고 사료도 주고 돌봐줬는데 명절 보내고 오니 집을 나갔네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돌아다녀 봤는데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알아야 언능 돌아와.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신청합니다. 우리 알아, 우리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컴백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듣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칼부린 난동을 한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테의 안경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해당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해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을 곧바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에 먼저 세종으로 옮겨집니다. 내년 상반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는 오는 2031년까지 세종 신청사 공사를 마친 뒤 이전할 방침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을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 동안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라권에 5mm 안팎, 강원 내륙에 최고 2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19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2: 잠깐만.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만 8살에 처음 마술을 만났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형이 마술을 하는데 와, 빈손에서 막 카드가 생겨나오는 게 진짜 마법사 같았죠. 낮에 마술을 봤을 때 느낀 그 행복감이 가시질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도 마술사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행복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이름 김일중, 직업 S사 아나운서, 여스나 돌연 프리선언, 지금은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BC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육군 만기 전역에 왕년엔 농구 좀 했고요.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좀 하는데 지금 여기 여기서 들려드릴 순 없고 그래 한번 놀러들 오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불러드릴게. 또 우리끼리 얘기도 좀 하고요. 토크. 자, 여기 주소가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허잇 허잇. 아, 손님 맞을 준비 끝났습니다. 우아하지만 다소 화가 많은 살롱, 부글부글 내 인생 손타라 살롱 열어봅니다.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차는 일들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제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보면서도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우리 그리고 오늘의 또 살롱의 주인장 모셔야 되겠죠. 바로 윤수연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5: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4: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톱!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0: 아 들어와. 아니 어? 아직 이거 이삿짐 정리를 못했어. 아 좀 좁지?
1: 좀 좁네. 말로만 듣던 원룸이 이런 거구나.
0: 아니 그래도 또 신축이라 깔끔한 편이야.
1: 알았어. 응. 아이 다리야 나 좀 누울게. 아우 아 벌러덩.
0: 아 잠깐만. 아이, 양말도 안 벗고 침대. 아 그리고 청바지도 그대로 입고 눕는다고?
1: 아이 야 이거 이 향수 비싼 거잖아. 야 이거 왜 안 뜯었어? 잠깐만. 야, 야 향기 좋은데?
0: 어우 야.
1: 나 좀 뿌릴게.
0: 그걸 왜 뜯어? 그만 뿌려.
1: 어머머머. 야 이 사진 누구야? 너야? 되게 못생겼다. 아야 나 이거 인별에 올릴래. 잠깐만. 착착착착. 이거 올려야 돼.
0: 당장 나가.
1: 야 이거 지금 뭐야?
0: 야 3초 준다. 하나, 둘, 셋. 야 나가.
2: 화풀이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0: 오늘도 영업합니다.
2: 부글부글 내 인생 손드라.

0: 자비로움을 품은 입꼬리, 갸륵한 미소. 평소엔 삼장법사지만 화낼 때는 콧김부터 뿜습니다. 트롯 복지기관차 한류스타 윤수현.
1: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트라 살롱의 윤마담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거의 뭐 소프라노예요.
1: 기분이 또 좋았어요.
0: 기분이 좋았어요.
1: 오늘따라 말소리가 더 이렇게 힘차게 다가왔어요.
0: 그러니까요. 아,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에요.
1: 오늘 또 가을이에요.
0: 가을이.
1: 가을이 왔어요, 옷에.
0: 좀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게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해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나이 때문인가요?
1: 낙엽같이 오늘. 하나의 그렇죠. 낙엽처럼.
0: 예, 약간 그런 모드로 갔어요.
1: 갑자기 또 확 또 추워지잖아요. 또 이게 또 일교차도 크고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0: 그러니까요. 그래도 10월이라 좀 너무 요새 정신없죠? 바쁘시죠?
1: 아이고, 뭐 그래도 감사하게 뭐 찾아주시는 분 계셔서 여기저기 뭐 요모조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우리 9600님께서는 윤수현 씨 너무너무 반갑네요. 10년 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황제모 노래교실 선생님께 꽃길 노래 알려주면서 윤수현 씨 칭찬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긴 양양의 깊은 산골이랍니다. 윤수현 씨 꽃길 조금만 들려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또 10년 전에 이야기를 또 이렇게 꺼내주시네요.
1: 또 이 선생님 황제모 선생님이고. 네. 선생님 감사해요. 10년 전이면 제가 데뷔 깍꿍 했을 때인데. 네, 네. 이제 그때 또 이걸 알아주시고 또 꽃길을 알려주셨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 의미로 뭐.
0: 이 노래가 진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생일이나 부모님 사연에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걷자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하시는데 약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소절만.
1: 예, 뭐 바로 들어갈게요. 다시.

0: 이제 다시 사랑 안 할 거예요?
1: 이게 사실 이 제목만큼이나 네. 막 뭐 꽃길이 펼쳐진다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가사는 그런 아름다운 되게,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 가사네.
1: 제목만 보고 이걸 축가로 네. 아 결혼식 때 네. 이걸 부탁을 하신 거예요.
0: 야.
1: 아 그래서 아니 가사를 좀 들어보셔라 노래를 네, 들어보시고 네, 네. 결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두 분 다 네. 갔다 오신 두 분이 아. 이렇게 하신 건데 가사가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다시는 못 가. 아.

0: 존니 좀 불러달라고 하는 거나
1: 깜짝 놀랐네. 또 존니라고.
0: 존니 사랑해서 이러고.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죠. 근데 그냥 그 노래가 히트곡이니까 그런 마음이겠죠. 맞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0: 아, 노래가 아름다우면 된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방금 그 오프닝, 오프닝 했었었는데, 남의 진짜? 집에서 예의 없이 구는 친구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침대 발 올리기, 아니면 새 향수 자기가 뜯어서 뿌리기, 뭐 옛날 사진 평가하기. 이 중에서 가장 열받는 게 뭔가요?
1: 저는 친구 사이에서는 세 개, 솔직히 얘기해서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는 봐요.
0: 네.
1: 그래, 침대에 발 올릴 수 있어. 네네. 새 향수? 오케이, 뿌릴 수 있어. 옛날 사진 평가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가장 열받는 사실은
0: 가장 열받는 사실.
1: 들어오자마자, 좁네. 말로만 듣던 원룸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말 싸가지를 봤나. 그냥 입을 주둥아리를. 아니, 왜냐면 이거는 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예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축하해. 이거부터 나와야지.
0: 그치.
1: 어머, 야, 이사 너무 잘했다. 너무 축하해. 야, 이게 뭐가 좁냐. 야, 얘가 좁다고 얘기를 했어도.
0: 이게 함정이었어요. 좀 좁지 이랬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끝나면 돼. 좁아.
1: 좁네. 이거 자체가 원룸이 이런 거구나. 나는 원룸에
0: 이 사람이 속이 좁네.
1: 그러니까
0: 이 사람이 속이 좁아.
1: 그리고 뭐 시험에 들기한 얘기도 아니었어. 그냥 뭐 좀 좁지 예의상한 얘기인데 그걸 받아서 좁다 평가를 해버리고 축하해주지 않는다. 이건 됐다 이거야.
0: 아 정말.
1: 네 정말 난 정말 이런 건 너무 됐어요. 그냥
0: 손절.
1: 손절까지는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그냥 알고만 지내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0: 다시는 초대는 안 한다 그 대신.
1: 어쩔 수 없이 할 땐 또 할 수 있겠지만 또 같이 친구들끼리 하면 착해. 하겠지만.
0: 너무 착해. 밖으로도 이렇게 얘기해도 심성이 착해. 저는 굳이 하자면 저는 새 향수 뿌리기 이거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안 뜯은 이유가 있잖아. 안 뜯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뜯어버리는 거는 잠깐만. 이것 봐라. 이거
1: 뭐야? 나한테 뭐 이렇게
0: 이거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새 신발이다. 새 신발인데 갑자기, 막 신어. 내가 신기도 전에. 그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약간. 갑자기 드롭킥을 옆으로 이렇게 막. 할 수도.
1: 너 왜 신어? 너 왜 뿌려? 이러. 그리고 또 향수는 자기 채취일 수 있는데.
0: 아, 그렇죠. 아예 물어본다.
1: 조심스러워야지.
0: 그러니까.
1: 화가 나네.
0: 갑자기 화가 나네.
1: 화를 그냥 참을 수가 없어.
0: 그 화 그대로. 네. 이거를 우리 사연들에.
1: 녹여서
0: 좀
1: 보내주세요.
0: 녹여서 우리가 좀 화를 내보죠. 네. 부글부글 내 인생 손타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모두 다 보내주시고 그 사람, 그 인간의 이름이 또 있다면 익명 보장해드리고 저희 이름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남자면 야 손태진, 여자면 어이 윤수연. 뒤끝 없이 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1: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 선물 아니겠어요?
0: 선물.
1: 손트라 살롱 이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0: 선물.
1: 치모상두 치킨 모바일 상품권 2장. 이 천년의 우라도 가라앉히는 치모상두 많이 받아가세요.
0: 많이 받아가세요. 그 첫 번째 주인공 887 하나님은요?
1: 887 하나님께서는 5살, 3살 손녀가 있는데 손녀들 보고 싶어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식을 사갔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아이들 영양가 있는 거 주세요.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일부러 손녀들 좋아하는 젤리를 산 건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머니가 오랜만에 사갔으면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나요? 서운하다, 서운해.
0: 진짜 서운하시겠다.
1: 이러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손녀를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그 손녀의 엄마, 근데 내 딸이죠. 내 딸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 그리고 설거지
0: 서운하지.
1: 이렇게 하면 안 돼. 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더라니까. 엄마가 키워줄 때도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진짜 짜증나는 일이야. 나도 나중에 그럴지 몰라. 어떡하지? 조심해야겠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0: 엄마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1: 그러더라니까. 친척 언니고 뭐고 내 그걸 보고서 언니! 내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모한테 뭐 이런 거.
0: 그거 저 좀 기분이 좀 안 좋.
1: 그래.
0: 우리 작가님들이 약간 뜨끔하시나 봐요.
1: 지금 반성한다고.
0: 지금 반성하신다고.
1: 지금 고백을 하시네요. 네 살 아기 엄마 두 명 계시는데 그러셨나 봐요.
0: 맞아요. 그래서 조용하더라고요. 어쩐지. 자, 우리 6318님께서 셀프 주유소 들어갔는데 주유 기계마다 차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름 다 들어갔는데 차를 안 빼.

0: 있더라고요. 음? 운전자도 없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리니 그제야 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차들 많은데 정말 부글부글 했습니다.
1: 와, 개념 상실이다. 이게 뒤, 그러니까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0: 없는 거예요.
1: 기다리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다가 세웠다. 그리고 나 지금 내 셀프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0: 나 그리고 여기 만땅 넣었다. 나 지금 이거 꽉 넣어가지고 나 돈 많이 썼다. 나 여기 좀,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거 돈 많이 쓰니까 여기서 커피 주더라. 그 커피 마시러 들어간 거 아니야. 약간 무슨 VIP 대접 받는 듯이 그냥.
1: 쌈, 이런 분들한테 쌈 싸먹어야 돼요.
0: 아, 정말.
1: 그래서 준비한 곡 쌈바의 여인 준비했어요.
0: 이제. 진짜요? 예. 진짜 이거 한번 쌈 한번 걸어봐. 우리 윤수연 씨의 퀴즈. 윤수연 퀴즈 있죠. 네, 점수를 맞춰봐. 미리 공개를 했지만 윤수연 씨가 오늘 삼바의 여인을 또 불러주실 겁니다. 노래방 만주로 라이브를 하는데 노래방 점수가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점수의 끝자리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자리 만약 90점이다 그럼 0이 정답이겠죠. 95점이다 5가 정답이겠고요. 노래방 점수의 끝자리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자 5명 뽑아서 오늘은 매운 실비김치 핫하게 갑니다. 자, 속풀이송 쌈딱 아니고요, 쌈박질 아니고 쌈바의 여인 서른도의 노래

0: 야, 97점으로 7위 정답이었습니다.
1: 아우, 춤 좀 추는데요? 아, 좀 뭐 지루박이나 뭐 삼바, 뭐 차차차 이런 거 좀 쳐요. 어때요? 아, 뭐 좋은데요?
0: 이거 좀 그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근육을 좀 잘 쓰는데.
0: 흔들기만 해도 되는 거.
1: 아, 근데 놀라운 게 원투 강하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잔 비브라토. 잔 비브라토 좋은데요? 좀 떨어주세요.
0: 떨어줘.
1: 삼바. 난 이렇게 잘게 떠는 춤은 처음 봤어요.
0: 아, 그래요?
1: 오, 손태진 씨가.
0: 아, 저는 한 16 정도로
1: 쪼개서.
0: 아니,
1: 워, 삼바 이건데. 좋다, 고맙습니다.
0: 아,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고. 특히 전주 때 그 약간. 이거 하는 게 원래 서른도 선생님이 앞에 하거든요.
1: 이게 좋아. 정말 저는 명곡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아유, 아니 또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0: 아, 나 그거 너무 웃겨.
1: 왜요? 왜요?
0: 아니 그걸 따라한 게 너무 웃기다.
1: 너무 좋아.
0: 아니 좋죠. 좋은데 이게 그게 시그니처잖아요.
1: 네, 사실 그게 좀 어색해요. 전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춤을 출 수도 없고, 네. 뭐 약간 좀 그럴 수도 없을 때 네, 고맙습니다.
0: 이러면서 진짜 아니 왜냐면 서른 선생님이 그 여성 소프라노 막 이거 내는 게 되게 예뻐요. 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뭐지 누가 부르는 거지 했는데 본인이 하고 계셨어요.
1: 혹시 파리넬리가 돌아왔나?
0: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1: 맞아요.
0: 자, 우리 다시 한번 노래방 점수 맞추신 7점 맞추신 분들께 5분 뽑아서 매운 시비김치 보내드릴 테니 꼭 게시판 확인해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어서 손님들 만나봐야죠. 0657님 오셨어요.
1: 네. 처음 만난 분이 저더러 대뜸 언니라고 호칭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제가 자기보다 올드해 보인다는 말이겠죠? 제가 노안이긴 하지만 길고 짧은 거는 이거 재봐야 하는 건데 이거 기분 살짝 상하네요.
0: 이거 약간 좀 그 신경전이에요.
1: 아, 그래요? 신경전. 아, 난 이렇게 쓸데없이 신경전 하시는 분들 너무 예, 힘든 신경전이에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언니라고 하셨었어서 네. 내가 나이가 많구나. 근데 꽤 좀 내가 언니라고 좀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했는데. 네. 진짜 나보다 언니였어요.
0: 아니 제가
1: 나중에
0: 나중에
1: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게 낫지.
0: 아니면 그냥 그
1: 찾아보든가
0: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든지 나중에.
1: 그러게요.
0: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노래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화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화가 나 있어가지고 조금 기분 좋은 노래가 필요합니다. 0657님이 사연과 함께 또 나미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미의 즐거운 인생은 없고 그 영원한 친구 얘기하는 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거 있잖아요.
1: 영원한 친구.
0: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아, 그렇죠.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들려드릴게요.
1: 나 언니야. 친구야. 그냥 동생일 수도 있어.
0: 누구지 몰라.

0: 몽잘 쉐이빙 젤 파성에 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1: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손트라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0: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금니가 바득바득 갈린다고요? 여기로 모이시지요.
3: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2: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아, 오늘도 윤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인기 코너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4: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속은 뒤집히지만 계속 듣게 되는 시간.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났을까? 부글부글 화가 끓는 사연들 소개할 건데요. 왜 화가 난 건지, 화가 난 이유를 윤수연 씨와 제가 맞히는 겁니다.
4: 네, 손트라 가족들은요, 과연 태진과 수현 중에서 누가 정답을 맞힐지 정답자를 예측해 주세요. 윤수연, 손태진 둘 다 땡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닐 것 같으시면, 아닐 것 같으면
2: 둘 다 땡,
4: 둘 다 땡꽁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문제당 저희 다섯 분 뽑아서 타월 세트 드리겠습니다.
2: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누가 맞췄는지 정답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주세요.
4: 8247님의 사연입니다.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순댓국 드시러 간다기에 저는 파스타 먹으러 가려고요.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했더니 부장님 하는 말. 이러시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2: 여기서 문제. 과연 부장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4: 1번.
5: 조직 생활 기본이 안 돼 있네. 아, 회사 참 편하게 다녀.
4: 2번.
5: 생긴 건 된장국만 먹게 생겨서 파스타도 먹어.
4: 어머. 3번.
5: 파스타? 그 비싼 걸 철언니까지 집을 못 샀지.
4: 4번.
5: 남들은 뭐 데이트할 때 먹던데 뭐 그래 먹고 와.
4: 조직 생활이 안 돼 있네. 생긴 건.
2: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
4: 셉니다.
2: 이 중에 보기 하나가 진짜입니다. 예, 진짜 이렇게 사연이 왔기에 우리가 문제를 냈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작가님이 여러분 가장 화나실 만한 그런 대답들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4: 자,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순댓국을 드시러 간다기에 파스타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연자님은. 에. 그래서 아, 저는 파스타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갈게요 라고 했더니 들은 말이에요.
2: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윤수연 씨의 선택은 뭔가요?
4: 자,

0: 먼저 이번엔 고르세요.
1: 야, 이번 생긴 건 된장국만 먹게 생겨서. 와,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말.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건 지금 생긴 건?
0: 생긴
1: 이번
0: 건.
1: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셨겠지. 그리고 파스타 그 비싼 걸? 아, 근데 이 순댓국 자체가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파스타와 견줄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제외하고요.
0: 3번 제외하고.
1: 남들은 데이트할 때 먹던데. 그래 먹고 와. 요거 와. 저는 조직생활 기분이 안 돼 있네. 요거랑 이제 고민인데.
0: 아하.
1: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조직생활 기분이 안 돼 있네. 회사 참 편하게 다녀.
0: 회사 참 편하게 다녀. 야, 수현 씨는 1번. 저는. 생긴 건 된장국. 저는 왠지.
1: 진짜로.
0: 이게 약간 조금 약간 그냥 야 뭐 생긴 건 뭐 된장국만 먹게 생겼는데
1: 약간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포인트가 뭐냐 이 사연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꽤나 안 좋은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안 좋은 거야. 상당히 기분 나쁜 거 2번.
1: 2번. 된장. 야, 나 진짜 2번이면은 이거 우리 같이 찾아가서 여기 이 부장님 과장님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
0: 아니면 3, 4번 둘 중에 정답이다 하면 여러분 둘 다 땡이라고 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맞힌 분들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와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1: 저희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인생 헛산 거 아닙니까?
0: 헛살았다고요?
1: 박서진의 헛살았네 듣고 올게요.
0: 이건 못 맞췄다고?
1: 모르겠어. 맞추고 싶다. 맞추고 싶어.

0: 박서진의 헛살았네 듣고 왔고요. 우리 손타라 살롱 코너 속의 코너.
1: 왜?
0: 화가 났을까?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1: 8247님이 점심에 파스타 먹으러 간다고 했더니 부장님이 하는 말. 1번.
2: 조직 생활 기본이 안 돼 있네. 회사 참 편하게 다녀.
1: 2번.
2: 생긴 건 된장국만 먹게 생겨서 파스타도 먹어.
1: 3번.
2: 파스타? 그 비싼 걸? 철언니까 아직 집을 못 샀지.
1: 4번.
2: 남들은 데이트할 때 먹던데. 뭐 그래 먹고 와.
1: 저는 1번을 골랐고요. 손태진 씨는 2번을 골랐습니다.
0: 2번을 골랐습니다.
1: 자, 이 중에 아 이거 여쭤봅니다. 네.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0: 있나요? 오! 야 진짜. 야 진짜.
1: 아 정말이야?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완전 부장님 멘트 느낌이야. 이거 약간 그 약간 살짝 늘 살짝 약간 선 넘어서 약간 밟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지.
1: 어머, 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내 이 리스트에 없는 말이야. 생긴 건 된장국만 먹게 생겨서 파스타도 먹어. 야, 이, 와. 어머, 웬일이야.
0: 내가 이걸 왜 맞췄지?
1: 와.
0: 아, 내가 안 그래도 예전에 그 별명이 손 부장님이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1: 야, 어머나. 야, 나 야. 정말 충격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실제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이렇게 하실 수
0: 아니 근데 그
1: 장난으로
0: 그 톤이 야 파스타 야 생긴 거는 뭐 된장국만 오. 먹게 생겼는데 야 오. 파스타 더 먹네.
1: 아 그냥 부장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연기를.
0: 근데 생각해 보면 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했는데 이탈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요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그냥 괜찮아 하면서 보내주는데 약간 좀
1: 한마디 하는 거지.
0: 약간 뼈가 있는 어떤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약간 농담 섞인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물론 약간 좀 선을 넘었지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
1: 맞아 기분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아니 그래서 이게 딱 마지막에 이러시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이게 제일 세가지고 2번 맞추신 분 손태진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손님들 많아서 조금 소개할게요. 5974님께서
1: 여보 화장실 휴지 다 쓰면 제발 교체 좀 해놔라. 급하게 들어갔다가 휴지 없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뭐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1: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싶은 거지. 이게
0: 아, 그러니까.
1: 항상 저희 아빠 또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일이다. 뭐가 떨어졌어.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 슥슥슥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남 일처럼 하면 안 된다. 채우는 그렇다.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야.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우 흥분을 좀 했어요.
0: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잖아요.
1: 네.
0: 내 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1: 예. 아이고.
0: 우리 8087님은 어제 저녁에 비빔국수를 했어요. 가족 수에 맞춰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고 뒷정리 좀 하고 갔더니 세상에 제 것까지 싹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더라고요. 괜찮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하고 라면 끓이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먹는 걸로 이러면 진짜 치사하고 빈정 상하는 거 아시죠? 이거
1: 뭐야 이게 너무한 이거는... 거 아니에요? 그릇까지 따로 지금 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따로 놨는데 그거를 같이 나눠서 먹었다는 게
0: 그리고 뭐 어디 밖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잠깐 뒷정리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1: 이게 뭐 이벤트가 있었나? 아 도대체 이 다음에 뭐 다른 걸 시켜줬나? 모르겠네. 이게 무슨 일이라.
0: 진짜 이거 너무 화난다.
1: 아 이거는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그릇 내가 했는데 이걸 먹은 이유가 뭐야?
0: 그러니까.
1: 라고
0: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엄마 좀 더 있어? 아니면 좀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봐서 더 있어 그래 내가 더 해줄게 해서 더 삶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 먹은 다음에 입 싹 닦고.
1: 그것도 더 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나? 뭐, 그쵸? 뭐 더 양이 있을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0: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1: 화가 난다, 화가
0: 근데
1: 나.
0: 그 와중에, 괜찮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우리 6185님은요?
1: 친구가 어떤 여자 연예인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하도 강조하길래 얼마나 잤길래? 라고 물었더니 한 너만 해 이러네요. 야, 너랑 나랑 키 2cm 차이야.

0: 이야, 정말 이거는 이거
1: 아니 근데 좀 웃긴다. 너만의 차이가 둘이 얼마 많이 안 나고 2cm 차이인데 그러니까 너무 작았다고 한다는 게
0: 아니 그냥 약간 이게 때로는 장난이 조금 선을 넘으면 약간 너무
1: 그래.
0: 화가 날 수가 있어. 이게 화가 막 뭐라고? 막 이런 화가 있을 수 있지만
1: 은근히
0: 약간
1: 긁는
0: 진짜
1: 거지.
0: 계속 안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거 있죠.
1: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이런 느낌.
0: 그러면서 갑자기 김 나오기 시작하고 약간 아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죠.
1: 네네네.
0: 아 우리 잠시 좀 이쯤에서 그 퀴즈 하나 더 풀어볼까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 우리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누가 맞힐지 승자를 보내주세요. 윤수연, 손태진 아니면 둘다땡 문제 갑니다.
1: 이번엔 2439님의 사연입니다. 주말 아침 조기 축구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아빠가 조기 축구 7년째 주전이다!
0: 아, 여기서 문제. 과연 아들은 아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1: 1번.
0: 아빠, 이렇게 늙은 사람도 축구해도 돼?
1: 2번.
0: 아빠, 막걸리 마시러 나가면서 축구하는 왜 신어?
1: 3번.
0: 아빠, 가지 마. 아빠 안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1: 4번.
0: 아빠,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공은 보여?
1: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조기축구 7년째 주전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화가 나서 외치셨는데 그걸 보았을 때 몇 번일 것인가? 먼저
0: 제가
1: 이제
0: 먼저,
1: 기회를
0: 아, 저
1: 드릴게요.
0: 맞춰버릴 것 같은데.
1: 해주세요.
0: 아, 저는 무조건 3, 4번 안에 있어요. 3, 4번 안에 있어요.
1: 어머나.
0: 왜 그러냐면,
1: 네.
0: 일단, 아빠, 이래봬도 7년째 주전이다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안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야, 나 7년째 내가 거의 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공은 보여. 이거는 딱그 실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1: 실력
0: 그러니까 아래를
1: 무시.
0: 봤을 때,
1: 그치.
0: 내 다리에, 내 발목 쪽에
1: 이게
0: 공이 있어야
1: 있으니까.
0: 되는데 배가 너무 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뛰냔 말이지? 이거 공격인 거거든요.
1: 긁힌 것이,
0: 긁힌 거예요.
1: 긁히셨어.
0: 근데 나 7년째 주전이야는 한마디로 스타팅 라인업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의 실력이 바탕이 됐다.
1: 분석 많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0: 4번이요.
1: 아 4번이요. 저도 4번을 후보에 두긴
0: 아, 후보에.
1: 뒀었어요. 자, 그럼 4번을 먼저 또 선택을 하셨으니까 저는 1번.
0: 1번.
1: 늙은 사람도 아니. 자. 이게 막걸리 마시러 나가면서 2번보다도 또안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진 않고 저는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0: 이렇게
1: 늙은
0: 늙은 사람도
1: 사람도
0: 축구해.
1: 축구해도 돼? 예. 아, 긁히네요. 내가 늙었어. 나 주전이거든 7년 동안. 요 정도로 저는 1번을 선택했고요. 태진 씨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0: 아유, 이게 내가 괜히 먼저 맞춰버렸나? 이거 싶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1: 네.
0: 과연 누가 정답을 맞췄을지. 손태진이냐, 윤수연이냐, 아님 둘다 땡이냐. 아, 여러분께서 둘다 땡이다 그러면 왜또둘다 땡인지 이런 것도 같이 써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결과 맞히신 분들 몇분 뽑아서
1: 5분 뽑을게요.
0: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0: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2: 기가 막힙니다.
1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기면서 부르는 벼 쳐내는 소리입니다.
1: 올해는 월매나 갔나.
0: 바닥에 물이 남아있는 논에서는 베어낸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겨서 말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트로트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윤수연 씨와 함께한 손트라 살롱. 오늘 영업도 알찼습니다. 근데 할 일이 남았죠?
3: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2: 너무 궁금해요.
3: 왜? 화가 났을까?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2: 2439님이 조기 축구 나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 1번.
4: 아빠, 이렇게 늙은 사람도 축구해도 돼?
2: 2번.
4: 아빠, 막걸리 마시러 나가면서 축구하는 외신어?
2: 3번.
4: 아빠, 가지마. 아빠 안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2: 4번.
5: 아빠,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공은 보여?
2: 저는 4번을 골랐고 윤수연 씨는 1번을 골랐습니다. 자,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공은 보여? 저는 손태진. 4번. 윤수연 씨는 이렇게 늙은 사람 축구해도 돼? 1번. 과연? 4번, 1번 아니면 둘 다 땡이냐. 이 중에 정답 누군가요?

0: 어렸을 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약간 좀 풍채가 있었어요. 걔가 수비수였는데 예. 진짜 잘해요. 오. 진짜 잘하는데 그냥 야 너 밑에 보면 공 보여? 이러면서 야. 친구들끼리는
1: 잘한 실력자
0: 진짜 잘하는데 걔는 그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수비수 애들은 진짜 걔는 근데 땅땅하고 빨라요.
1: 아 어머나 대단하시다. 그리고
0: 걔야말로 진짜 막 주전 뛰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연에서 약간 좀 힌트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 손태진이라고 맞히신 분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마치기 전에 요 사연도 한번 흡족하게 소개 좀 드려볼까요?
0: 우리 6185님께서 우리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새 옷을 입고 아들에게 엄마 뚱뚱해 보이지? 물으니 아들이 아니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거지. 아들아 넌 어쩜 그런 것까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말을 밉게 하니?
1: 와 나는 충격이야. 아 저는 제 삶이 좀 이게 평안했나 봐. 말하는 게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거지. 아들아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교육하자 막 가르칠 것 같아.
0: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는 더더욱 이랬다가는
1: 아우 혼미합니다. 정신이 예.
0: 적당한 선은 늘 유지를 해주시길. 자 여기까지 뭐 나간다 그랬죠?
1: 치모 쌍두.
0: 네 치킨 모바일 상품권 두 장씩 다 보내드렸고요. 오늘 영어문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또 함께한 윤세현 씨 2주 뒤에 화요일에 다시 만나기 기대하면서 우리 비니에서의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1: 좀.
0: 그거 있잖아. 아, 좀.
1: 아니, 전 좀약 광고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0: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MBC 내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은 2층 식당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황제골프 문제를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저보고 사이버 래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 래커는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쇼하고 있다, 쇼츠 잘 찍고 있냐고 말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소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냐 등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골프하러 그만 다니라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 저축은행과 웰컴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두 저축은행에 점검반을 보내 해킹 원인과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확인했는데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약 5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컴 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법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대표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데이터 2370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날 2시 반부터 존속 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패스트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실시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종합 위험도 낮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아지면 러시아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패스트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지난 2일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숨졌지만 패스트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본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널 편히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이미 너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지시 등 제대로 안 켜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3: 어? 방향지시 등이면 일명 깜빡이잖아요. 네. 근데 그 범칙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4: 그렇죠. 예. 원래 이게 1973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봤더니 깜빡이 안 켰다는 공익신고가 150만 건. 이 납부된 범칙금은 약 29억 원이었대요.
3: 근데 이게 정선우 씨, 단속이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경찰관 분들이 거리를 두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4: 맞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단속이 어려웠는데 올해 10월부터 경찰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번 10월에 새로 생긴 범칙금처럼 소문이 난 거래요. 뭐 빠르면 내년부터는 벌점 부과 제도도 도입 예정이라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차선 바꾸거나 뭐 좌회전 우회전할 때 깜빡이 켜는 게 너무 당연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아, 뭐 앞뒤 차 별로 없네 하면서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4: 이 베테랑이 될수록 네. 뭔가 기본적인 체계를 살짝 건너뛸 때가 있는데
3: 그렇죠.
4: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은 게 네. 처음부터 할 때 계속 해버릇을 한 분들은 네. 아, 내가 그냥 깜빡해도 몸이 기억을 해서 턱 켜거든요.
3: 맞아요.
4: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안 된 네. 분들은 위험하더라고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진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시면요. 전 진짜 너무 놀라서 급제동을 안 밟을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3: 실제로 통계 자료가 있다면서요.
4: 맞아요. 네. 방향 지시등 켜는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비율이 감소한대요. 이거 진짜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3: 그렇죠.
4: 깜빡이가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네요.
3: 제가 클락션을 최대한 안 누르고 운전하는데 가끔 누르는 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들 있죠.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누르게 돼요.
4: 맞아요. 저는 클락션이 시끄러워서 그냥 상향등 깜빡깜빡해요.
3: 뭐 그것도 방법이
4: 조심하시라고.
3: 예. 네. 자, 하여튼 기본이잖아요. 깜빡이 켜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운전 중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이다. 집에서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라시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4: 갑자기?
3: 네.
4: 라고 생각하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갑자기라뇨. 갑자기란 말은 없어요. 어제 햄버거에 이어서 오늘은 커피 앤 도넛.
3: 와. 세트로.
4: 그럼요.
3: 어떤 얘기라도 다 좋습니다. 오늘 1, 2, 3부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이걸 드릴 거고요. 그럼 4부는 왜 안 주느냐? 4부에는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4: 네. 자, 이 시간 여러분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메롱메롱합니다. 네. 하루의 중간쯤에 뭔가 다 털리고 지친 느낌. 커피 그렇죠. 앤 도넛 원하신 분들 샵 8001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화요일 첫 곡입니다. 박지연의 노래네요.
4: 우린 정말... 뭐 없는 노래가 없어. 박지연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0: 네, 화요일 첫 곡 박지현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듣고 오셨고요. 이은주님, 저희 남편은요, 아이가 타고 있는데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다가 아이한테 혼쭐 나고서는 그 버릇 고쳤답니다.
1: 아빠 뭐 하는 거야? 깜빡이 왜 안 켜?
0: 아, 그게 아무 차가 없어.
1: 아빠, 사람들한테 아빠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 알려야지.
0: 아, 그래 미안 하고서는 다시는 안 그러신대요. 와,
2: 애만한 게 없어.
0: 왜냐면 자식한테는 자랑스러운 네.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2: 맞아요. 어른이 말하면 한 10번도 더 어겼을 일을 자식 때문에 확 후다닥 정신 날 때 많아요. 저도 연우 네. 조카 어렸을 때 조카한테 뭐 하나 지적받고 그거 버릇을 고친 적이 있는데
0: 그쵸.
2: 그게 있어. 딱 그 말이 맞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앞에서.
0: 이상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른이 그래서 봐. 속으로 너나 잘해. 이상하게 그죠?
2: 아, 왜냐면 순수의 고갱이잖아. 네. 진짜 그 순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자, 커피앤도넛 받으시게 됐고요.
2: 아, 네. 7790님. 와우! 써니 누나 천식이 형. 저 오늘 청취율 네. 조사 전화 받았어요.
0: 그러세요.
2: 그래서 큰 소리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요! 라고 외쳤어요. 저 잘했죠?
0: 감사합니다!
2: 잘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부재중 발신 네. 전화 네. 왔는데 02로 시작하는 이 번호.
0: 수신.
2: 오전에 받으셨구나. 11시 34분에.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증거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어.
0: 02에다가 이제 2로 또 시작하는 국번이.
2: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심을 담아 저희가 커피 앤 도넛 쏩니다.
0: 저 번호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2: 네.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하여튼 02하고 국번이 4자리인데 또 2자로 시작하네요.
2: 아유, 호사가는 저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 지금.
0: 근질근질하다 지금.
2: 7088님.
0: 절로 전화 걸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싶다 하나 지금.
2: 아, 술 산다고 막 또. 어?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0: 회식 한번. 나 천식하고 상관없이 진짜 술 한번 사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2: 근데 잘못된 데 술 샀다가는 나라에 관리 들어가는 거 알죠?
0: 예, 안 하겠습니다.

0: 도넛 새참으로 잘 먹을게요.
1: 그럼요.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 해주셨는데 하루는 돼야죠.
0: 드려야죠.
1: 커피 한 도넛 쏩니다. 오! 아, 요새 가을 거지 때문에 바쁘시구나.
0: 그러시군요. 추수의 네. 계절이군요.
1: 그렇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앤 도넛 선물로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가족 상담 받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습니다.
1: 네,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운 원장님 모시고 함께하는데 3, 4부에 모실게요.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아, 그리고 부부 상담 우리 정다운 원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보는 라디오를 한번 해야 된다. 이분의 이 온화하고 그 문천식 씨 표현대로 미녀 부처님 상을 네. 보여드렸는데
0: 진짜로
1: 많은 분들께 다행히 불교 쪽에서 항의 전환 없었어요.
0: 아, 예. 예.
1: 그 미녀 부처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좀 쫄렸으나
0: 아, 좋은 얘기니까.
1: 예, 그럼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부처상이라는 게 굉장히 온화함을 상징하는
0: 그럼 자비로운 모습.
1: 예. 예.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여러분 화면에 담아 오늘 미니 엽니다. 아,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0: 오, 예. 보라구나.
1: 그럼 저희 제작진들 물면 안 놔요.
0: 오, 오늘 비비 발랐는데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천만당이네요.
1: 예.
0: 자, 최고.
1: 뭐 이렇게 얼굴에 비벼가지고 왔어.
0: 저기요. 비비크림이라 비벼가. 나 진짜 누나 진짜 왜 그러냐.
1: 별로다.
0: 자, 1부 돈 주신 분들이에요.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유니베라.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 후엔 팀협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1: 백조 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 의자.
0: 당진 시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5: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4: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걀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5: 오!
1: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4: 아, 아!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4: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5: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배꼽 조심하세요.
9: 제목, 노가리 죽여 살려?
5: 이거 뭐지? 재밌겠다. 네,
4: 대구에서 이가연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씨, 예. 이런 얘기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올리는 게 맞나 싶지만 어디에 또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적어봅니다. 한참 뜨거웠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남편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10: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진짜요? 아, 잠깐만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게요. 예, 아, 이제 옆에 그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예, 예.
5: 뭐지? 남편은?

0: 씨는 어색하게 전화를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전화를 끊고 나오길래 물어봤죠. 무슨 전화야?
1: 아, 저 라디오 작가님인데.
0: 왜? 라디오? 왜?
1: 아니,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 사연을 써서 내가 보냈거든. 응. 그 사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이게 진짜 경험담인지 아닌지 궁금했나 봐.
0: 진짜? 뭐 물어봤는데?
1: 아, 문의할 게 있으면 문자로 하라고 했어.
0: 우와, 뭐야, 자기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와, 진짜 대단한데?
1: 나도 신기해. 아, 근데 당첨 확정은 아닌 것 같아. 에이, 뭐 기다려보면 알겠지 뭐.
0: 전 진짜 놀라웠어요. 아니, 남편이 평소에 글을 뭐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라디오를 즐겨 듣는지도 몰랐는데 도대체 뭔 바람이 불어서 사연을 쓴 걸까? 전화를 받고 남편도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소개된다고 결정된 거는 아니었던지라 그냥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잊고 있었어요. 8월 19일 남편의 생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생일 축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1: 그때 왜 라디오에서 보냈다는 사연 있었잖아. 그거 당첨됐다?
0: 아, 진짜? 그때 전화 왔다는 그거 맞지? 축하해. 당신 진짜 멋있다. 사연 내용이 뭐야?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냈는데? 언제 방송하는데?
1: 아, 방송은 이미 됐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0: 와, 대박. 진짜?
1: 야, 얘들아,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촛불 켤까?
2: 아, 네. 초코만 내가 먹을 거야.
3: 내가 먹을 거야. 아빠 주나봐요.
2: 아씨, 나.
0: 전 이상했어요. 제가 남편이라면 사연 당첨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라도 억지로 이렇게 다시 듣기를 막 듣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눈을 막 피하고 말을 돌리고 뭔 상황이야 싶더라고요. 아니, 이미 방송된 거잖아. 그 어느 프로그램인지도 말 못 해주는 거야?
1: 아이, 그냥 저 뭐 평범한 사연이야. 나 저 애들하고 마트 가서 놀다 올게. 아, 라디오 방탄 기념으로 아빠 장난감 사줄게, 얘들아.
0: 왜 그래? 저는 한참을 의아해하다가 생각했죠. 이거 뭔가 수상하다. 쇠해. 내 힘으로라도 반드시 알아내겠다. 그날 이후 시간 날 때마다 가능성 있는 날짜의 범위 안에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코너부터 살펴봤어요.
1: 우와.
0: 홈페이지에는 관계자 외에 볼 수 없게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는 대신 몇몇 편 다시 듣기를 했죠.
4: 제목, 직진 본능. 김정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0: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다음 거 볼까?
4: 제목, 그해 38년도 부산은 뜨거웠다.
0: 부산? 부산하고는 뭐 접점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4: 자, 제목, 어느 베트남 세대의 한국 생활 적응기.
0: 남편이 베트남 세대고 알 리가 없고. 와, 진짜 익명도 많고 사연도 많아가 도저히 못 찾겠네 이거.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싶었는데 바로 그때 눈에 띄는 코너 게시판 하나.
5: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0: 이거 봐라. 뭐지? 이 여자의 직감은 정확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뭔가 찌릿하고 촉같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극장 게시판에 들어가 남편 이름을 찾았죠. 역시나 잠겨있어. 사연을 또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볼 수 있었죠.
5: 햇살 같은 아이.
0: 이거다. 저는 찾았다는 쾌감에 슬슬 웃음이 나면서 뭐야, 이 햇살 같은 아이가 나야? 진짜 뭐 참 잔뜩 기대를 하고 다시 듣기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랑극장 다시 듣기에 248화 햇살 같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만요.
4: 대학교 입학한 후 여자친구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영선 씨는 통키타 동아리에 가입했죠.
0: 맞네. 통키타 동아리. 이거 맞네. 진짜 맞아. 우리 통키타 동아리에서 만났지.
4: 이유리 씨보다 더 예쁜 여학생이 영선 씨를 향해 환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0: 진짜. 나잖아. 나 진짜 예전에 이유리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지, 정말. 이런 걸 방송에다 그냥 쓰는 거야. 이제 주책이다, 진짜. 못 살아. 그렇게 낯간지럽지만 즐겁게 남편과 저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연이 중반으로 가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4: 영선 씨는 지방의 한 벤처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
0: 김영선 씨라고 했죠? 경리를 보고 있는 정선입니다.
4: 첫날부터 영선 씨는 어느새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0: 잠깐만, 첫날부터 누나? 사연에서 그 누나는 단아한 거북이상으로 묘사됐고 귀염성과 푸근함이 겸비한 기억나죠? 나 완전 기억나. 우리 찾아봤잖아 거북이상이 네, 뭔지. 맞아요. 귀염성과 푸근함이 겸비한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그 누나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죠.
4: 아이 별일 아니야. 뭐 내가 격리해보는 분한테 좀 끌렸었는데 진짜 잠깐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고 그분하고는 뭐 얘기도 몇 번 안 했지.
0: 분명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연에선 다릅디다. 사연에서는 그 누나네 집으로 가서 밥도 먹고 응? 술도 마십디다. 특히나 제가 가장 열이 받았던 부분은
1: 네? 누나 집이요?
6: 응. 우리 집에서 노가리 먹을래?
1: 네, 좋아요.
0: 와, 씨, 미쳤나 이 인간이 진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에다가 뭔가 속은 느낌이랄까?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꼬부기 인형 사진 캡처해가지고 당장 남편 문자로 보내버려 말어. 아니면 남편 바지에 똥을 싸놓을까? 아, 뭐 하여튼 뭐든. 아, 너무 열받잖아요. 다시 듣기에서는 계속 써니 언니가 썩은썩은 거리면서
6: 한잔할까? 서랍에 빵 넣어놨어. 우리 집에 가서 마셔. 노가리 줄까?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 귀에 쏙쏙 박히며 다시 또 화가 치밀치밀치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연애 시절 기록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사연대로 그 누나 때문에 남편은 저한테 헤어지자고 말했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을 잡았죠. 결국 우리가 다시 사귀게 됐을 때 남편은 말했었어요.
1: 아, 그 여자가 추억이랄 것도 없어. 그냥 영화 한번 봤나?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아, 그게 다야.
0: 게다가 저한테 들킬 걸 대비한 건지 사연 마지막은 뭐 우리 부부는 매일 뽀뽀를 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뭐 이런 훈훈한 말들을 잔뜩 써놨던데. 아우, 나는 아직도 그
6: 노가리 먹을래?
0: 이게 너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곧 돌아올 텐데 이 인간을 죽여요 살려요?
1: 아, 매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8387님 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하셨고요. 0285님 아, 저도 생각납니다.
0: 8766님 아, 입 나온 거북이 누나 기억납니다. 그때 그 누나랑 깊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입 닫아요. 8766님 지금 우린 죄인이야.
1: 닫아.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0: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이 커요. 예. 제가 노가리를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누나 너무 끈적끈적하게.
0: 네, 맞아요.
1: 최은주님 제가... 이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요.
0: 아마 그 누나는 야 노가리 하나 뜯고 갈래? 이랬을 거야.
1: 그렇죠. 집에 줄 게 그밖에 없었나 보지.
0: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랑이의 어떤 이제 극장 특성상 예. 그 빌런이나 매기녀로 나온 그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극화되고
6: 좀 재미있고. 노가리 먹을래? 크림빵 넣어놨어. 어후.
1: 아, 왜 바람을 불어요?
0: 네, 작가적 상상, 내레이터의 상상. 네. 사이오사님도 작가적 상상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면서. 작가분이 또 밑에다가 가로 열고, 아닌데.
1: 하지 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6: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데.
1: 저는 남편분 진짜 너무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0: 저희 네. 9150님이 살려만 두세요. 크크크크크. 예. 명분이 약해요. 살려는 두세요.
1: 아, 돈 벌러 해외 출장까지 갔잖아요. 살려주세요, 좀.
6: 노가리 줄까?
1: 아니, 그 맛대가리 없어. 그거 저기. 아이야 지지.
6: 어디 가?
1: 자, 사연 소개된 분들도 커피 앤 도넛 보내드릴게요.
0: 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구나. 야, 우리 왜 사랑장 무섭나 그 생각하잖아.
1: 살려주세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유리 씨보다 더 예쁜 여학생이 영선 씨를 향해 환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2: 뭐야 진짜 나잖아. 아 진짜 주책이다. 방송에 별걸 다 써.
1: 아 누나, 누나 집에서 노가리를 먹자고요?
2: 어 잠깐만. 뭐야? 노가리?
1: 네, 좋아요.
2: 미쳤나 이게?
3: 자 봐봐 문천식도 이것도. 네 좋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 아 그냥
2: 네 좋아요 이게 뭐야?
1: 아 똥마려웠나 보지 뭐 몰라.
3: 노가리가 어? 내로남불이야 나한테 그렇게 오버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2: 에휴 진짜. 근데 일단 뭐 남편의 과거 연애사 이야기 약간 편집본만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오리지널 본 궁금하세요? 그거 그렇잖아요.
1: 과거는 과거인데 뭘?
2: 유라는 아무것도 모르죠.
1: 전 얘기했어요.
2: 편집해가.
1: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띄엄띄엄. 안 놀았어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2: 그러니까 띄엄띄엄.
1: 아니 애지간히 놀았다 여기 있어요.
2: 애지간히. 이거 네 개로 그냥 다 끝낸 거죠. 난 그게 좋다고 봐요.
1: 예.
2: 미주알고주알 다 털 필요 없어. 그걸 뭘 몰라도 될 것까지 계속.
1: 예.
2: 현재는 난데.
1: 예.
2: 그렇지만 또 얘기가 나온 김에
1: 어떻게?
2: 사연 때문에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으니까
1: 네. 봐봐요.
2: 오늘은 또 이 주제로 한번 쓱 한번
1: 뭔데요?
2: 정리 차원에서
1: 네.
2: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이야기.
1: 아 너무 호사가 스타일이다 오늘 코너가.
2: 유라야 샵 8001번
1: 저기요 선배님
2: 짧은 거 오시죠.
1: 선배님 애 많이 바빠 지금. 애 하원시키고 바빠요 지금.
2: 유라 여기 네. 선물 괜찮아 오늘.
1: 자 연애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독특한 경력 같은 것도 다 뭐 이성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뭐 독특한 경력, 뭐 이상한 걸 전공해, 특이한 걸 전공했어요라든지 지금과는 다른 비주얼,
2: 아,
1: 내가
2: 진짜.
1: 정말 많이 교정시켜놓은 거예요. 옛날에 엉망진창이었어 이런 것들.
2: 아 패션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취미나 이런 네. 것들.
1: 또 와이프가 뭐 검도 사단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2: 네. 네. 그 자꾸 애정 문제에서 자꾸 외곽을 자꾸 가네 예. 멀리 가네.
1: 예.
2: 어쨌든 포함. 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남미에서 스포츠 댄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2: 애쓴다.
1: 자, 문자 소개되시면 커피 앤 도넛 세트로 보내드리고요. 아. 전화기 되시면 영양 찰떡 세트 얹을게요.
2: 자, 오늘 노래 마침 신청하신 분이 또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5488님이 신청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김성호의 회상. 아, 요새 그 우리들의 발라드가 또 다시 시즌2가 시작됐잖아요.
1: 맞아요.
2: 예. 예, 거기에 또 이거를 재해석해서 부른
1: 고등학생이던데요. 너무 잘하던데. 예.
2: 김성호입니다. 김성호의 회상.

0: 네, 김성호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운 회상을 지금 노래로 들려주셨고요.
1: 네. 네. 자, 그러나 좀 아찔하고 위험한 회상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시작부터 익명이야. 도파민.
0: 좋다 좋다.
1: 김정희님. 우리 아내 대학 시절에 차력사로 활약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대학 축제 때 부끄럼도 모르고 엉덩이로 젓가락 연속 3회 부러뜨려서 관략근상도 받았다네요.
0: 아하.
1: 아우, 멋있어.
0: 아유, 예.
1: 대학 축제 때 관략근 쇼를 벌이는 학생이 한두 명은 꼭 있었어요.
0: 아, 그게 유행이었어요. 네,
1: 중국집 나무젓가락 한 20개 정도 모아가지고
0: 맞아요.
1: 뒤에 왜 삿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응! 네. 하고
0: 엉덩이 힘줘가지고.
1: 네, 맞아요.
0: 캐게! 이러면서.
1: 크으, 뭘 줄까? 선물로.
0: 그러게요.
1: 또 나무젓가락 주는 거 아니야? 김정희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예요.
0: 건강한 건데.
1: 그럼요.
0: 8581님.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엔 지저분한 남자였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였죠.
1: 어머,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0: 맞아요. 그러다 제가 마지막 여자가 됐어요.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건데 친구가 속이고 소개해줬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가보 1호래요. 이걸 죽여 살... 아니, 하여튼 뭐 그냥 49년... 그래서 그냥... 49년째 살고 있어요.
1: 그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직 되게 에너제틱한 언니실 텐데.
0: 네.
1: 한 그죠? 70대?
0: 예.
1: 네.
0: 와. 신성일 스타일이에요.
1: 그래 진짜. 네. 그때는 또 우리 할아버님들 좀 뭔가 지금보다는
0: 네.
1: 예, 좀 많이 움직이실 때였죠.
0: 우리 형님이 아마 60대 후반이실 텐데 아 형님 총각 때 또 좀
1: 60대 후반? 더
0: 노셨다고.
1: 네. 어쨌든. 오, 그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네.
0: 아, 70대시겠다. 70대.
1: 나는 응. 네.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지지 말 그대로.
0: 아 그냥 이렇게 네. 코 파고 막 이런 오빠인 줄 알았는데.
1: 말 그대로 지지였네. 네. 연애가 지지였네.
0: 그러네요.
1: 예. 언니가 싹 정리해 주셨네.
0: 아유 그렇죠.
1: 이혜영님, 저희 남편은 마술사였어요.
0: 우와.
1: 연애 때 그렇게 제 시계를 훔쳐서 만나서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손기술에 당해서 결혼했네요. 나 진짜 미치겠다.
0: 아, 이 마술이 있어요.
1: 아니 다들 어쩜 그렇게.
0: 다른 마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목시계가 없어져요.
1: 아 진짜 웃기다. 이게 진짜 약간 T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부터 할 것 같은데. 재물손괴죄. 아 재밌다. 마술을 잘 이용하는 분들 계세요. 연애할 때. 그렇죠. 여자들한테 이렇게 유혹할 때 어필할 때 뭐 사라지는 마술.
0: 그렇죠.
1: 카드 마술 동전 마술 이런 거.
0: 저 처음에 최은우 씨 만났을 때 같은 남자끼리도 네.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혼을 쏠딱 빼놓잖아요.
0: 그럼.
1: 이세희님.
0: 저희 남편은 이름이 같은 여자랑 네 번이나 사귀었더라고요.
1: 와.
0: 예를 들면 김선희, 오선희, 박선희 뭐 이런 식으로요. 결혼 10년 차 지금 딸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1: 이세희 씨도 얼추 선희 세희 와. 네. 뭐지? 그 드라마 중에 또 오혜영이라고 있었는데.
0: 오, 거긴 혜영이를 만난 거예요?
1: 네, 혜영이랑 두 명이에요. 똑같은
0: 아,
1: 이름.
0: 그렇구나.
1: 와, 대박. 김선희, 오선희, 박선희. 근데 이세희 씨 보살? 이거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0: 남편이 술 먹고 고백한 거 아닐까요?
1: 아니, 그냥 너무 왜 가볍게, 아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근데 네 명이잖아. 네 명이면, 오, 이세희 씨. 오. 굉장하신데.
0: 네, 인기남이네, 남자.
1: 강 같은 여자야. 네. 아니, 바다 같은 여자야.
0: 근데 지금 아까 그 어르신도 그렇지만, 임자 만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1: 임자 같은 소리하고.
0: 임자.
1: 야, 다른 임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저 터져봐, 정신 차리지.
0: 뭘 저 터져요? 왜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야, 방송 진행이. 아, 정말. 다음이요. 네. 강은하님.
2: 남편이 수학 경시대회도 지역 대표로 나갔었던 수학 영재래요. 상장도 많더라고요.
1: 와.
2: 근데요 신기한 건 쇼핑 가잖아요. 30% 세일, 40% 세일 가격 계산을 못해요. 그때 똑똑하던 영재 어디 간 걸까요?
1: 다른가? 퍼센티지 계산이랑 수학 경시대회 문제랑 많이 다른가?
0: 다른가. 루트가 씌어 있어야 집중하시나?
1: 그런가?
0: 세일 같은 걸 잘 계속 못하시나?
1: 프로필 줘야 되나?
0: 네.
1: 그래야지 되나? 네. 그래도 수학 영재였다면, 아,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한 수포자였기 때문에, 왜 수학을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요즘, 아, 논리적인 사고를 좀 추론해내는 건 수학적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0: 그렇죠.
1: 난 논리가 약하니까.
0: 진득하니 파고드는 그 능력.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이런데 그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더라고.
0: 그런가 봐요.
1: 예.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예. 김정희님. 우리 남편이 오래전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 시절에
0: 네네.
1: 예, 강호동 씨 삿바를 납품하던 곳에 일했었대요.
0: 오.
1: 이 정도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강호동 씨가 TV 나오면 어 사빠 사빠 그만해 마 사빠
2: 그게 뭐야
1: 이럽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타인 아니에요.
2: 아 웃기다.
1: 근데 정이 많다. 정이 많아. 아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작은 엄마의 옆집에 살던 네. 그 아줌마의 동생 친구야 이렇게.
2: 아 좀 거리가 있는.
1: 전혀 모르는 타인인데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게 그렇죠. 서로 그 정이죠 뭐. 그러니까 유명인 나오면 그렇게 네. 어쨌든 뜨개질을 해보잖아요.
2: 아니, 전 세계 인구가 6단계 7단계만 거두면 다 지인이래잖아요.
1: 맞아 맞아. 네. 그거. 한 배우가 만들어낸 공식인데 케빈
2: 그래요?
1: 예.
2: 맞아요.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75명을 배우니까. 그렇게 엮을 수 있다는 게.
1: 자, 8489님. 제 아내는 학창시절 운동을 잘해서 육상도 하고 투포한 선수도 했대요.
2: 예?
1: 그 말 듣고 전 절대 안 되들어요. 육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투포한이면 예, 안 되드는 게 옳습니다.
2: 오빠 정신 차려. 나 투포한 했어. 어?
1: 정신 차려보니까 한 400m 나가 있어.
2: 어,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1: 투포한 진짜 완전 힘세잖아요. 그래. 되게 무거운 거 막 던지고.
2: 전신 운동이잖아요.
1: 대포알 같은 거 던지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 근데 진짜 근거리에선 배구 선수 조심해야 돼요.
2: 아, 때리니까.
1: 배구 선수.
2: 스파이크.
1: 그냥 기운 내 해도 몸이 패요.
2: 그렇죠. 네,
1: 파이팅만 하고 등짝을 맞아도 패요. 아. 자, 지금 소개되신 분들 모두 커피 앤 도넛 보내드리고요.
2: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1: 홍경민입니다. 후!

0: 네,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이야기 익명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우리 남편은 과거에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팬클럽도 있었다나. 오. 신랑이 잘생긴 팬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거 사진 봐도 잘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인기남이랑 산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1: 와, 우와. 아니 연예인 아닐지라도 왜 동네에서 조금 네. 그 외모로 일타 찍는 분들은 팬클럽이 있었어요.
2: 그래요? 네.
1: 와. 오빠 부대가 있었다고.
2: 여쭤볼까요?
1: 우르르 몰려다니고 어느 정도로 잘생겼을까? 인기남 통신원.
3: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인기남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팬클럽도 있었고 남편이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랑 그 사귀기 전에도 여성분들에게 분들이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기남 통신원이었습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3: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닮았어요?
2: 진짜 궁금해요.
3: 그때 당시에 남편 말로는 주변 사람들이 연정훈 배우 연정훈님.

0: 닮았다고.
1: 아, 그런 느낌으로.
2: 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0: 네. 아, 네네.
2: 되게 훈남으로 왜 따뜻하고 다정한 왜 약간 서브남주 같은 느낌 있잖아요.
0: 네, 그 약간 쌍꺼풀이 없어서.
2: 하얗고.
0: 예, 맞아요. 엄청 하얘졌어요.
2: 이게 왜 옛날로 봐도. 치면은 드라마에 의사 역할로 많이 캐스팅되는 그런 오빠야들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오, 김종인이에요.
0: 네. 네. 오,
2: 아, 그러면 그 남편분이 네. 약간 이렇게 예능 쪽에도 좀 강해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잘해요?
0: 어, 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네. 그 팝핀? 팝핀
1: 춤,
2: 진짜
0: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런 춤도 많이 추고,
1: 와,
0: 네, 뭐 몸으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좀 잘해서 옛날에 아니, 뭐, 네, 상 같은 것도 받고 이랬다고.
2: 아, 그럼 이쪽으로 올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2: 뻔했다.
1: 연예계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0: 본인이 항상 얘기해요. 자기가 좀만 어렸어도 거쪽으로 아. 진출했을 거라고.
1: 아.
0: 연예계 쪽으로.
2: 우리 김정희님 네. 불안하지 않아요?
0: 네. 어, 네, 불안하진 않아요. 아.
1: 궁금한 게 김정희님 오늘 네네. 제가 쓰던 표현 임자 만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운명의 짝꿍인데 어떻게 남편을 사로잡았어요?
2: 매력이 있으시겠지 우리 정희님도.
0: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그럼
0: 네, 그렇게 네.
2: 인기 있는 오빠야가 고를 정도면 우리 정희님도 만만치 않아.
1: 그 말인지 김정희님도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0: 아 저는
1: 조금
2: 예뻐,
0: 네,
2: 예뻐.
0: 그런 것
2: 예쁘네.
1: 좀
2: 예쁘네. 예쁘네. 지금 왜냐면 아. 목소리가 네.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어.
1: 맞아. 본인은 누구 연예인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0: 저는 어렸을 때는 예. 그 배우 김민정 씨 닮았다는.
1: 김민정 씨 닮았나? 예쁘다.
2: 잠깐만.
0: 네.
2: 그 정도면 엄청 예쁜 인형상인데?
1: 진짜. 약간 선남선녀가 만나셨네.
0: 아니, 뭐, 근데. 네, 그렇게 포장하기로.
2: 예쁘시구나.
0: 네.
1: 고백은 누가 네. 먼저 했어요? 사귀자고?
0: 사귀자고는 신랑이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랬군요.
2: 8693님이 대전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연정훈 닮은 분 본 적이 없는데 소문도 들은 적 없는데 하시면서 아니 원래 또 그 조금 잘생긴 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2: 네. 우리랑은 상관없지. 근데 우리 김정인이랑 상관이 있었나 보다.
1: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참고로 고향은 진주여서 대학교 때까지는 진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 그랬구나. 진주 쪽 제보 받습니다.
1: 네. 자 김정인님 또 전국 방송인데. 사랑 남편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0: 아, 제가 요즘 지금 바로 말하면 될까요?
2: 네네, 그럼요.
0: 네,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2: 아이고.
0: 그래도 이렇게 아픈 와이프를 수발해주고, 네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아,
2: 잘생긴 남자가 다정하기까지.
1: 그러게요, 많은 걸 누리시네요.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아, 네네, 맞아요.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남편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1번 쪽지, 2번 초콜릿, 3번 뽀뽀입니다.
1: 3번은 아니길 바라면서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형 닮은 김정희님.
0: 네.
2: 나도 인형과야. 그래서 네? 남 같지 않네.
1: 무슨 말이에요?
2: 척키도 인형이야.
1: 아, 그렇죠. 자, 커피 앤 제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행복하세요.
0: 네. 네. 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6: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5: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9: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인기남 통신원 남편분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선물은요?
5: 아, 1번 쪽지였습니다. 역시.
4: 네, 권춘자님, 1680님, 001호님 맞추셨고요. 이분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커피앤도넛 보내드릴게요.
5: 아, 문자 조금 더 볼까요? 내가 아는 배우자의 과거. 1357님. 전 여자친구랑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형님 결혼식에 같이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남편의 지금 과거예요.
4: 네, 그러니까
5: 이분은 여자분이야. 네. 우리 전 남편이 여자친구. 전 여친이랑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형님 결혼식에 같이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댁거실에 사진도 바꾼 거였대요.
4: 오빠, 이 여자 누구야?
5: 그 손님.
4: 여기도 있는데?
5: 손님?
4: 알겠습니다. 손님으로 하죠.
5: 우리 이거 한번 네. 사연에 있었어.
4: 있었잖아요. 네.
5: 네. 모든 가족 사진마다 찍혀 있었던.
4: 이현주님. 남편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수영해서 막 서너 명 구하고 한겨울에도 얼음 목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특전사에서 점프한 군인들 실어오는 운전병이었대요.
5: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4: 그래요?
5: 그 점프했는데 군인들 누가 실어와 그러면.
4: 그래요?
5: 그럼.
4: 선현이 고마워요.
5: 물속에서 나왔는데 누가 실어와. 남편 없었으면 오돌오돌 떨었어.
4: 그럼요.
5: 그럼요.
4: 군대는 모든 역할은 중요합니다.
5: 의미 있습니다. 예, 예.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9: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3: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4: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5: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4: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사상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5,900선마저 위협받은 코스피가 마감 직전 하락률을 소폭 줄이면서 6,000을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1% 내리며 출발한 지수는 종일 강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보다 348.89포인트, 5.46% 내린 6,035.35의 장을 마쳤습니다. 거센 매도세에 개장 약 1시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전 한때 지수가 7% 넘게 하락하면서 5,91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3%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어제보다 12.15포인트, 1.43% 내린 837.03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차 김 후보자의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 검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과거 법무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면서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른 조치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가석방이나 형 집행 정지 신청이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다고 명확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내분설이 제기된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억측과 비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선수들이 과도한 비난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 선수단 내부를 재단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3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잠깐만.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만 8살에 처음 마술을 만났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형이 마술을 하는데 와, 빈손에서 막 카드가 생겨나오는 게 진짜 마법사 같았죠. 낮에 마술을 봤을 때 느낀 그 행복감이 가시질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도 마술사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행복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네, 3, 4부는요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안녕.
1: 정선희 씨는 모자 쓰고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비비크림 바르고 오셨죠?
1: 예. 원래도 잘생긴데 더 잘생겨졌네요, 그죠?
2: 잠시 후에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부터 가족 간의 불화까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미녀부처 상담 전문가 정다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녀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 네. 붙여진 별명이에요.
1: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정다운 원장님이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해 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배우자랑 다툰 분들 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부부 갈등으로 소근해하시는 분들 시댁이나 처가 또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까지 어떤 가족 고민이든 좋습니다.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2: 익명으로 소개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오늘 저녁만큼은 다툼 없이 화목하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1: 우와.
2: 혹시 전화 연결까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얹습니다.
1: 좋은데요.
2: 네.
1: 자, 시작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라온 건설,
2: 세정,
1: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2: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해통령 육수하나,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2: 환인제약,
1: 하나증권,
2: 빅토스,
1: 국민연료 써연료,
2: 안동시청,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5: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0: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6: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5: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7: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5: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7: 신혼에서
5: 황혼까지
7: 요즘 이 코너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듣다 보니 또 내 얘기 같고 뜨끔해지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5: 그러니까 네. 이쯤 되면 뭐 부부관계 개선을 넘어 인간 개선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닐까요?
7: 그렇습니다.
5: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관대한 인상이군요. 네. 미녀 부처. 부부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다원입니다.
5: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정다원 원장님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어머
8: 어떻게
5: 8938님이 네. 원장님 미녀부처 별명 찰떡이에요.
7: 그렇다니까요.
5: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 인자하세요.
8: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5: 전혜원님 어머 원장님 얼굴이 작으셔서 그런가 은근 귀염상이신데요.
8: 얼굴이 살이 네. 쪄가지고 동글동글해서 그래요.
5: 아, 여러분 아, 얼굴 작아요.
7: 얼굴 작으세요.
5: 얼굴 네. 작고 진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딱 보면은 막 박꽃 같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복숭아 같다고도
8: 아니,
5: 하고.
8: 오늘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7: 복숭아.
8: 거예요.
5: 네, 그러니까 고전적인 미인.
7: 맞아요. 그 와중에 6609님 아 근데 천식이 형 잘생기셨어요. 진심입니다 하셨는데
5: 상담 받으세요.
7: 정선
5: 지금입니다.
7: 정선현 씨.
8: 아니 잘생기셨죠.
5: 지금이에요. 인지오류. 상담 받으셔야 돼요.
7: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6609님.
8: 잘생기셨지.
7: 아 나 진짜.
5: 아니 문천식 씨 오늘 한껏 또 멋내고 온 날 보이드 라디오 한다니까 신났어요.
7: 마침 지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하고 모자 쓰고 왔었어 봐.
5: 그치. 네. 안 되지. 오늘 비비크림 발랐는데 많이 좀 잡아주시고요.
7: 네.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가 볼 텐데요.
5: 자, 아, 지금 막, 뭐 네. 상, 예, 아, 원장님의 그 미소와 더불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8001번으로 급상담 넣어주셔도 돼요.
7: 맞습니다.
5: 문자입니다.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7: 그 문자를 보내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가볼게요. 길을 막고 물어봐!
5: 자, 막을게요. 지금부터 길 좀 막을게요. 네. 사연 듣고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지 각각의 의견을 편을 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7: 네, 오늘의 길막 사연 장남영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 저희는 결혼 28년 차 부부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고 말수도 적고 어떤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9: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예.
5: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누구 험담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아주 큰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7: 뭐요?
5: 뭐냐? 땅에서 발만 떨어졌다 하면 치와와가 된다는 겁니다. 치와와 아시죠? 그 여기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눈도 막 부라리고 이러면서 하찮은 이빨을 드러내는 그 귀엽고 사나운 강아지요. 그렇다고 치와를 정말 딱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하찮은 이빨을 드러내는
7: 하찮은 이빨. 에이.
5: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운전대에 손만 얹잖아요. 사람이 180도 달라져요.
7: 아, 운전하실 때?
5: 네,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고요. 젊었을 땐 진짜 더 심했는데 한 번은 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저희 차 앞으로 확 끼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7: 아이, 저희 씨. 저 버스 뭐야? 깜빡이 고장난 건 뭐야? 손가락이 부러졌나? 차가 오는 걸 빤히 보면서 저렇게 들이밀어?
10: 확 그냥 내가 품질러버려 확.
5: 아 여보 여보 여보 그냥 가. 안 부딪혔잖아. 그냥 가.

0: 저는 진짜로 옆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러다가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었고 남편 차를 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15년 넘게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피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탔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는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 여보, 근데 당신은 왜 나랑 놀러 안 가? 우리도 주말에 뭐 드라이브 좀 다니고 그러자.
0: 어, 왠지 몰라? 어? 어? 왜긴 왜야? 네. 당신 차 타면 무서우니까 그러지. 당신 말이야 운전만 하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네? 어, 옛날엔 막 쫓아가서 보복 운전까지 했잖아.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으면 나도 같이 다닐 거고 그렇게 계속 나갈 거면 안 타.
1: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거 여보, 내가 3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일이지.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요즘은 안 그래. 어, 걱정 말고 여보.
0: 진짜야?
1: 아, 그럼.
0: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죠. 확실히 뭐 예전처럼 다른 차를 쫓아가거나 뭐 시비 걸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아, 이분 여전히 따발총이었습니다. 시동만 걸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1: 아이고 저 저래서 운전면허 어떻게 따냐 저. 응? 운전도 더럽게 못하면서 끼어들긴 또 코앞에서 끼어들어요. 아이고 꼴에 또 복무해서 가자. 아유,
0: 여보 그만 좀 해.
1: 아니 운전을 저렇게 해야 돼. 당신 화가 안 나? 뭐 내가 이상한 거야? 그 당신은 좀 보면 그때 이럴 때마다 꼭 다른 사람 편을 들어. 어? 아이 비켜 이 자식. 저 신호 바뀐 지 언젠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차는 밥을 처먹나 저것들 이 자식.
0: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남편 운전할 때요.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초콜릿, 사탕을 수시로 입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어? 모래도 집어넣고 씻고 있으면 말 좀 덜하겠지 싶어서요. 어머, 그런데 웬걸요?
2: 차를 여기다 대차면 어쩌라는 거지? 정신 있는 거 아니지?
0: 차를 여기다 대차면 어쩌라는 거야?
2: 죽이셔야지, 제가.
0: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국 그 방법도 실패했어요. 어떻게든 침을 흘리면서도 화를 내더라고.
2: 이저
0: 어린 놈의 새끼.
2: 시선이 지금 죽으시.
0: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평소엔 온순한 남편이 도로 위에서만 유독 화를 참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3: 어떻게?
0: 우리 남편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진단 좀 내려주세요. 아, 이건 남편 편을 못 들어드릴 사연이네.
3: 원장님 이게 가끔 오는데요.
4: 네.
3: 운전만 하면 그런데요. 평소 천사인데. 왜 이러는 걸까? 신기하죠?
0: 한유나님. 네. 아니,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 점잖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너무 급하게 운전해요. 나이 들면 성격도 급해지는 걸까요? 성격이 급해지는 것보다 노여움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툭 하면 노여워하니까. 네. 노용식님, 사연 공감요. 욱하는 성질은 타고난 성향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게 근데 운전할 때 이런 거 너무 무서운데.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
3: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죠. 그죠?
0: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술도 먹여보고 그리고 운전도 시켜봐라.
3: 그쵸.
0: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아봐라. 배우자 뭐 구할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언처럼 해주신 기억도 있는데.
3: 맞아요. 여행도 가봐라. 1년 정도 만나봐라.
0: 근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나한테 질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이 욱하는 성질은 타고난 성향이라고 볼 순 없어요. 타고난 성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은 이제 좋은 환경과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면 원래 약간 성격이 그렇게 좀 성향이 타고났다고 해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성격들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3: 그래요? 이게
4: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건강해지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죠.
0: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셨죠.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평소에는 자기 주장이나 할 말 못하고 좀 소심하고 배려를 너무 많이 심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라가 터진 거예요.
4: 맞아요. 이거를 원래 그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 교수님께서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독 운전을 할 때 욱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0: 어머, 세상에 가요라.
4: 그렇죠. 우리가 뭐 집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방이 있죠. 아내하고 함께 쓰는 안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 화장대 위에 보면 아내 화장품이 요만큼 있고 남자들은 요만큼 있잖아요.
3: 맞아요.
4: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용감해진다.
3: 그렇구나.
4: 이런 내용.

0: 마음을 써놓으셨더라고요.
1: 내 동굴이네 거기가.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2: 이순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아유 사연자 남편 화를 풀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0: 아,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되게 온순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평소에는 자기 모습을 되게 감추고 살아가고 타인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자신의 욕구라던가 뭐 의지라던가 어떤 생각들을 막 요구하거나 이런 삶을 별로 안 살고 있을 확률이 높고
2: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기 벙커구나.
0: 그죠. 나만의 이제 뭔가 안전지대가 거기라고 볼 수 있는
1: 그래서
0: 거죠.
1: 그래서 갑옷 입은 전사처럼 그렇게.
2: 근데 이런 분들이 막상 내리라고 그러면 잘 안 내리시더라고요. 덩치 큰 분들이.
0: 아니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2: 그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1: 그죠.
0: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남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죠.
0: 근데 이때 배우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화가 나고 더
1: 맞아
0: 예 세져요.
1: 왜냐하면
0: 나 지금 말리잖아. 그럼 난 지금 더 뭔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1: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럴 때는 나봐 나봐 따봐.
2: 안 말리고 있어.
1: 맞아.
2: 아무도 없어. 뭐 하는 거 혼자.
1: 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0: 맞아요. 오히려 네. 옆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금 버스처럼 확 끼어들면은 내가 남편의 표현을 들어주고 아,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당신 운전하기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남편 표현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1: 아,
2: 진짜.
1: 편 좀 들어주세요.
0: 그리고 평소에는 좀 응원해주고 좀 더 지지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고 이런 방법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들이 조금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 네. 행동들도 좀 더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1: 좋습니다. 아. 오늘 길막 내용은 이겁니다. 내 배우자는 이럴 때 예민해진다. 이거 좀 받아볼게요. 네.
2: 예를 들어서 유독 뭐 예민해지는 순간.
1: 저는 그쵸. 한 번씩 배고플 때 좀 예민해져요.
2: 아.
1: 네. 손 떨릴 정도 배고플 때 아예 몰라 뭐 먹을 거 없어? 막 이렇게.
2: 네. 나도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
0: 저도 그래요.
1: 또는 완전 네. 청소할 때 네. 아 지금 치워야 거기를 그걸 지나가면 어떻게 해? 물어 있잖아요. 지금 다 치워놨는데 그렇게 하 진짜 이런 거.
2: 왜 저래? 그러니까요. 아 진짜 왜 저래?
1: 근데 정선이 씨 생각보다 예민해진 네. 분도 있어요.
2: 그래?
1: 네, 치워놨는데 왜 그러느냐.
2: 샵 8001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짧은 글 50원 네.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신 네. 분들께는 커피 앤더 도넛 보내드릴게요.
1: 예민 씨 노래 이럴 때 들으면 좋잖아요.
2: 네. 우리 참 직관적이야 우리도.
1: 예.
2: 예민 씨예요. 예.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0: 네,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분들의 경험담이 도착했는데요. 내 배우자가 예민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박종옥님. 아내는 주방만 들어가면 갑자기 화가 나나 봐요.
0: 네?
2: 나만 해, 나만 해, 하여튼, 이런 거는 다.
0: 뭐가,
2: 어?
0: 뭐가.
2: 나만 하고.
0: 아, 여보, 왜 그래?
2: 우리 나만 하고, 하여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0: 아, 나와, 내가 할게,
2: 아, 됐어.
0: 그런데. 어? 어우, 너무 리얼하다.
3: 다들 보고 계실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1: 아니, 늘 일하던 건데, 갑자기 들어가면 확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주방, 내가 전용이야? 나 여기서 진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야, 나는? 막 이러면서.
0: 맞아.
1: 아유. 4157님.
0: 남편 술 마실 때 예민 그 자체. 그만 먹으라면 막 화내면서 더 먹어요. 여러분, 딱 하면 더
1: 먹고 들어가.
0: 아, 지금 딱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이모 여기가 빵 뜨거워. 딱 하면 더 먹읍시다.
1: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 먹어.
0: 다 알아들어, 이모는.
1: 자, 그냥 가서 자.
0: 자, 자.
1: 자, 예, 야, 걷어내. 자. 걷어내. 저거 안 되겠다. 걷어내. 그 왜 아빠들이 술 더 마시려고 약간 수 쓰는 걸 수도 있어. 옛날에 보면은 당신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 막 에이 내가
2: 화나서
1: 이러니 술을 먹구나.
0: 아 맞아 맞아.
2: 화나서 더 먹어.
0: 그렇구나.
1: 구실을 만들려고. 운전식 씨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주사도 지금 되게 평화롭게 하잖아요.
0: 맞아요.
2: 해본 적이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뾰족한 사람들은 맞아, 맞아. 이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0: 아빠들은 막 핑계 찾아요, 그죠?
1: 8976님. 우리 남편은 화장실 볼일 볼 때 시끄럽게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예민해져요. 볼일 진행이 안 된다나 뭐라나. 아 이런 분들 있어요. 과민.
2: 진짜 예민자시다.
0: 진짜? 예민하시다.
1: 뭐 이게 TV 소리도 볼륨 줄여야 되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애들 막 탁탁 하고 이러면 절대 그래요? 안 돼요. 그럼... 밖에 나가면 못해요. 이분은.
0: 아 집에서만.
1: 네, 배변을 못해요.
0: 그렇구나.
1: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 오이구구님.
4: 저희 남편은요, 오징어를 구우면 집에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예민해져서 화를 내요.
1: 예?
4: 오징어 좋아하는 아들이 집에 가서 구우기도 해요.
1: 와, 오징어를 좋아하는 아들 집에 아들 가서
2: 집에 오징어를 아, 아들 집에 가서.
1: 이게 그쵸. 문장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지.
0: 말이 되는데?
1: 그냥 화가 나 계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구워도. 근데 이 냄새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아.
1: 비린내 오징어
2: 그렇죠,
1: 비린내.
2: 그렇죠. 아.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싫어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아내가 좋아하면
1: 그러니까.
2: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1: 그냥 다른 비린 생선 고등어 같은 걸 구워버려요. 그리고 오징어를 구워. 그럼 오징어는 뭐 냄새도 아니야 고등어에 비해서.
0: 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1: 아 이거는 근데 너무하다. 아들 집에 가서 오등어를 구워. 오징어를 구울 정도면.
2: 그러게요.
1: 5948님. 우리 남편은 코를 만지면 화를 내요.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남편 코를 누가 만지면.
2: 아니 근데 나는 코를 만지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1: 코가 되게 크신 거 아니에요?
2: 코를 왜 이렇게 만질까요?
0: 아 그거 이뻐하려 했나 보죠.
1: 하루방처럼 코가 큰 거 아니에요?
0: 보코네 보코 이러면서.
1: 보코.
0: 아 보코라서 싫은가 보다. 나는 이게 싫어.
2: 뭔가 이렇게
1: 어릴 때부터 많이 쫑글딱거리는
2: 누가 누군가 계속 그죠? 어릴 때부터 만졌거나.
0: 그래서 싫은 것 같아.
2: 근데 이제 네.
1: 저 집 아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난대.
0: 네?
2: 아이 그거는 뭐.
0: 광고 갔다가 예민 사연 좀 더 볼게요. 네.

0: 몽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1: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0: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0: 라디오를 듣는 시대.
1: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0: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1: 준비된 콤비 준콩.

0: 네, 길을 막고 물어봐. 내 배우자가 예민해질 때 사연을 좀 더 볼게요.
1: 네, 7529님. 분리수거에 너무 예민해요. 분리수거 잘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왜 그렇게 투덜대고 화를 내는 건지. 아, 그럴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예민하신가 보네요. 그죠?
0: 네. 이거 분리수거에 초초초 예민하신 분들은요. 플라스틱, 뭐 페트병, 맞아요. 이거 라벨 정리. 진짜 칼같이 해야 돼요.
2: 이런 분들은 화가 나는 이유는 분리수거통에 안에는 분리했다고 해놨는데 그쵸. 이 남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는 그쵸. 상황이 아, 많이 생길 거. 수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예민해지지 않을까.
0: 저희 오빠 부부가 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놓습니다. 아. 저는 분리수거 이렇게 해야 돼요. 칼같이 해야 되거든요.
1: 아, 정선호 씨는?
0: 그래서 다녀가잖아요. 추석이나 명절에 네. 제가 다시 해야 돼요.
2: 아, 진짜요?
0: 심지어 일반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 멀쩡히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2: 아.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이 그래요. 완벽하게 네. 재활용을 정리하셔야지 마음이 네. 편하신 분이라 저희한테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0: 저도
2: 에, 그냥 놔두면 자기가 정리하겠다.
1: 그렇죠. 어차피 당신이 해봤자 하면 더 이르니까 가만둬
2: 맞아요,
1: 가만둬.
2: 맞아요.
0: 그렇게까지
2: 그렇게까지 화내시게
0: 얘기하지 않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2: 맞아요.
0: 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네. 분리수거는. 아, 참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죠.
1: 안 하면 못하니까 가만둬. 내가 다시 할 거야. 가만둬.
0: 아니 왜 목젖을 그렇게 써? 이렇게 눌려가지고 빵 이렇게. 어 여기 4636님 익숙하지 않나요? 저희 신랑은 지가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면 더 큰 소리 치고 합리화하려고 불필요한 말들을 더해요. 아우 피곤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약간
2: 그렇죠.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미안하면 더
2: 미안한데 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 계속 시부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 삐약이 인형처럼 빽 소리 지른다. 안 돼요.
0: 네. 3168님 소개해 주시죠.
2: 우리 남편은 코털 깎을 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코털 깎는 기계도 계속 사주고 있는데 아직 본인에게 딱 맞는 기계를 못 찾은 것 같아요.
0: 이거 귀요비게 예민하신 분, 뭐 쪽지게 예민, 딱 이런 거 그렇구나. 자기한테 맞는 거 찾을 때까지 손톱 깎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 계세요.
2: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요즘 뭐 가이드 같은 것도
1: 그렇죠,
2: 있잖아요.
1: 수동식 가이드 같은 것도 있는데
2: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면 본인이 사야 되지 않을까요?
0: 코털 깎는 기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
1: 이게 요즘 전동으로 많이 쓰시는데 옛날부터 쓰던 수동식도 있거든요.
0: 네. 야, 이게 참 분야 다 다르네요.
1: 그러네. 집착하는 분야 다 다르네.
0: 그렇네. 김은실님. 남편은 제가 친한 친구들하고 약속만 잡으면 예민해져요.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라고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은실님이 이렇게 딱 두 줄만 써셔서 잘 모르겠는데 은실님이 친한 친구들하고 약속만 잡으면 몇 시에 어떤 상태로 들어오시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1: 수가 양쪽 얘기 들어봐야지.
0: 그죠? 우리 은실님이 너무 담백하게 딱 두 줄만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황을 모르니까.
2: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아주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시는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남편이 이제 놓여있을 수 있겠죠.
0: 그쵸. 만약에 은실님이 정말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는데도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1: 그렇죠. 어쩌다 못 나가시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0: 자,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진짜.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께 커피 앤다 도넛 보내드리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 사연을 좀 소개해 볼까요?
1: 그렇습니다.
0: 부부관계, 가족관계 고민인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컨츄리 꼬꼬입니다. Oh my Julia.

0: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네. 실시간 상담 사연 이제부터 받아볼 텐데요. 네. 7043님이
1: 아내가 갱년기가 왔고 우울증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온갖 억측의 짜증, 그 쏘는 말로 저를 힘들게 해요. 모든 문제가 저로 인한 때문인 양. 병인이 참고 들어주고 기다리라는데 정말 그것만이 답인지 우리 미소부처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2: 너무 쑥스럽다.
0: 미소부처도 괜찮네요.
1: 미소부처. 정다은 원장님 벌써 닉네임이 생기셨네요.
0: 네, 미소부처. 아, 그렇죠.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우울증 덩달아 앓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1: 갱년기 저는 아직 못 겪어봤는데 완전 실제로 좀 아내분들이 좀 많이 오나요?
2: 그죠. 갱년기 증상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럴 때 몰래 이런 말 있잖아요. 갱년기하고 사춘기 싸움이 누가 이기냐 할 만큼 갱년기가 이기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이 갱년기가 오는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아니면 좀 늦게 오게 되면 50대 후반 에도 오는군요.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 생활이 그러면 한 20년에서 한 25년, 30년 차에서 이 갱년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아내의 우울증이라든가 뭔가 억측, 짜증 쏘는 말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 때보다는 이제까지 과거에 쭉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지금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짜증내고 화내는 말로의 그런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인정하는 말들을 좀 충분히 해주신다면 지금의 이런 증상들이 좀

0: 더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요즘 건강 보조대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도 좀 선물로 드린다던가 난 당신의 얼마든지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고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아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대화를 길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대화는 길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고마움을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고맙다고 해야 되는구나.
1: 네네. 어떤 하여튼 대화 길어지면 하여튼 끝이 안 좋더라고요.
0: 이 모든 대화는 설명해서 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여야지 내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아내의 그냥 마음이니까 마음을 좀 인정해주는 거를 해주면 좋다.
1: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 나는 안 힘드냐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 아니에요.
0: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이 감정에는 옳다 그러다가 없어. 이 아내가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감정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잖아요.
2: 그렇죠.
0: 행동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죠.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잘못된 건 맞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행동도 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0455님이 저희 남편은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절대 안 해요. 커피 줄까? 그러면 주문 먹지. 이러고요. 나 이거 했어. 잘했지? 그러면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저는 사실 인정 욕구가 커서 문천식 씨랑 비슷하다. 네. 남편한테 매사 서운하고 힘들어요.
2: 보통 집은 이제 이렇죠. 아빠들이 별로 표현이 없으시고 그죠? 네, 저희 반대긴 한데.
1: 그렇죠. 인정 욕구가 큰 분들은 남녀불문하고 좀 갈증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액션이 약하면. 네.
0: 이분이 결혼 생활이 몇 년 차인지 안 적혀 있어서 이제 조금 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내분은 인정 욕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계속 나 이거 잘했어? 나 잘했지? 이거 줄까? 이거 뭔가 남편을 위해서 엄청 많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내 제가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신이 붙어있다. 섭섭이 귀신이 잘 붙어있다. 너무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정욕구가 커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남편은 그런 무신경함이 그닥 무신경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닥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거나 아내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고 뭘 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이겠죠.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좀 인정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서로
1: 섭섭하니까.
0: 그렇죠. 이 남편은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뭐 먹으라고 하는 게 귀찮을 수 있거든요.
1: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0: 오히려,
1: 있어요.
0: 오히려. 그냥 원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을 건데 굳이 주니까 먹었어. 아내가 슬플까 봐. 아내 속상할까 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2: 지금 이게 성에 안 차지만 하고 있는 거다.
0: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거 딱 주면 먹지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이거 줄까? 라고 했을 때 나 싫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주면 먹을게 이렇게 해서 아내를 배려하는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2: 그게 맞아. 하고 계신 거구나.
0: 그게 오히려
1: 당신 최고. 당신 이거 진짜 당신이 한 거야? 와 정말 당신 너무 맛있다.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 이런 매사 나의 갈증을 다 채워주는 남편은 의심해 봐야 돼요.
2: 또 나쁜 말.
1: 여러분 진짜 의심을 봐야 돼요. 근데 뭘 막으려고
0: 평생
1: 지금
0: 평생 살면서 리액션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1: 그럼요.
0: 모든 리액션 물론 이제
1: 매일인데,
0: 제가 봤을 때
1: 매일.
0: 이 문자를 보낸 아내분은 서운함이 많이 쌓여있을 것 같긴 그치.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자꾸 이 친구를 챙겨주고 있는데 남편을 챙겨주고 있는데 남편은 도리어 아내를 챙겨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남편일수록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누가 챙겨준 거 좀 귀찮아. 그래서 너도 내가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귀찮을 거야.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래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얘기할 확률이 높거든.
2: 그렇구나.
1: 우리 부인 편하게 해줘야 돼, 내가.
0: 그렇죠. 내 아내는 편하게 해줘야
1: 내가 함부로 엄지를 치켜 세웠다가 우리 부인이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아무런 표현도 하지 말자.
0: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아내는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고마워. 당신도 이거 먹어라고 한 번씩 해주면 제일 좋겠죠.
1: 쉽지 않네요.
2: 어렵네요. 네.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박성남 씨 사연 볼게요. 와이프가 저를 혼낼 때 수십 년 전 과거에까지 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혼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 저는 기억이 안 나는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 2003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당신이.
2: 내가 뭐를?
1: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
2: 내가 언제?
1: 하긴 97년 때가 더 심했지.
2: 그 언제쯤에?
1: 그때 8월에 여름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알아? 아이고.
2: 2001년
1: 당신 집 나갔을 때 기억나 집 나갔을 때.
2: 그 너무 이게 비약하는 거 아니야?
1: 그런 사람들 정말.

0: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1: 글쎄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 이거 문자 하나에 이렇게 리얼할 수 있는 겁니까?
0: 진짜 대단하시면 그때그때 풀자주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좀 계속 참으면 그
1: 병나
0: 그때의 어떤 네. 공기 그때의 어떤 냄새까지 다 기억하고 한이 돼서 한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막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근데 우리 성남님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실은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그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로 서운했어. 기분이 네. 나빴어. 한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기분이 나쁘고 서운했어. 근데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일이 그렇죠. 계속 발생되고 맞아. 있을 확률이 높겠죠.
0: 새로운 일이 업로드가
2: 그러니까,
0: 된 거.
2: 네. 뭔가 상황만 달라지고 내용만 달라졌 서운한 감정은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넌 옛날에도 그랬고 맞아.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대화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0: 원래 시즌2 시작되면 시즌1 줄거리 가잖아요.
1: 아 그런 거구나.
0: 그런 거야.
1: 프리뷰.
2: 그렇죠. 이런 상황은 이제 이 아내들은 좀 걱정이 많고 불안해서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을 잘 이제 삭제시키거나 지워버리기가 어렵고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1: 그런 거구나.
2: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당신만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근데 진짜 앞으로는 그런 상황 생기면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당신 편 들게 라고 해서 현재 나는 올리 당신 편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말을 자꾸 해주시면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도 있겠죠.
1: 아, 변화를 주고 노력한다고 알려줘야 되는군요.
2: 아, 그렇죠. 근데 막 모르세요. 하고 언제
1: 내가 언제 보증 해서 말이 돼? 아이고 지금 지어낸 것 같은데.
3: 아빠 보증 샀어요. 두 번.
1: 그래?
2: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억이 확실한데 남편은 자꾸 모르세요 하게 되면 억울함이 더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적 감정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 인정하시고 쿨하게 인정하시고
1: 아,
2: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10번이든 20번이든 다 미안해. 그때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할게.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투자 안 할게. 거짓말 안 할게. 그래서 다 얘기해야 돼. 노래방 안 갈게. 다 얘기를 해야 돼.
0: 그리고 또 갈 거잖아.
1: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간 게 아니야. 상철이가 가자 그래서 잠깐 간 거야.
0: 아,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부정하고 기억 못한다라고 일관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2: 그렇죠.
0: 없다.
2: 네. 그리고 현재도 어찌 보면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아, 섭섭함이 네. 진행형이구나.
2: 그렇죠.
1: 아,
0: 우리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네. 남편은 사람 많은 곳을 지나치게 싫어해요. 축제나 행사는 당연히 잘 안 가고요. 마트도 분빌 시간 피해서 오픈런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재밌는 축제도 많아 가고 싶은데요. 가자면 안 가주네요. 한 번은 지역 축제를 아이들과 갔다가 주차할 데 없다고 먼저 내리라더니 결국 혼자 집에 갔어요. 하, 남편이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갈까요? 너무 안 맞아요.
1: 맞아, 안 맞아요. 원장님 그런 농담 많이 하더라고. 아, 우리 부부는 로또야 로또. 복권이야 복권. 안 맞아 안 맞아.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분도 많죠. 사실은 여기 이 케이스는 진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 남편이 우리가 애들이 한 6, 7살 되면 애들이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1: 놀이공원.
2: 그렇죠. 놀이공원 네. 가가지고 사람 많은 곳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아빠는 항상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뭐 불국사.
1: 아 조용한데 한적한
2: 조용한데. 곳.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한 여름에 떼약볕에 더운데 불국사 가자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좀
1: 시원한. 막 보고 시끌벅적한 거 보고 싶은데 폭죽놀이 보고 싶은데.
2: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애들이 막 어릴 때는 막 이것저 갖고 싶잖아요. 네. 갖고 싶으면은 이런 남편들 같은 거 아 좋은 거 하나 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내는 그냥 조금 이 그냥 뭐 놀러 갔을 때 그냥 뭐 몇천 원짜리라도 네. 막 그때 즐겁고 재밌잖아요. 뭐 풍선 사주고
1: 열쇠고리
2: 뭐
1: 사주고 해야 되는데
2: 막 그냥 그런 거 사주면 좋아하는데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은 이분은 아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자신이 에너지를 너무 쏟아버린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네. 채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0: 기빨린다고.
2: 아마 우리 정희님의 남편은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가 빨린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을 거예요.
0: 그럼 어떡하죠?
2: 근데 이런 분들 그렇다고 애들 데리고 이런 축제를 한 번도 안 간다라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물론 애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속상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 그렇죠. 집에 간 거는 좀 섭섭할 거예요.
2: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남편한테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 많은데 힘들어하는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여기를 가자고 하지 않겠다. 근데 이번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좋아해서 하루 정도만 당신이 하면 내가 좀 더 당신을 위해서 다른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보겠다.
0: 아니 얘는 나 혼자 만들었나 이씨. 내가 그걸 설명하고 앉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2: 왜냐하면 이 남편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안 가지만 평소에 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다른 걸로 잘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럴까요?
2: 근데 아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렇긴 한데 아니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1: 아 여보 나는 그런 데 가면 기발 나는 약간 공황 증세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0: 우리 애잖아.
2: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잘 가지지 않습니다.
1: 그럼 주차장을 좀 알아보든가 미리.
0: 아, 난 못 살겠다.
4: 엄마, 아빠 어디 갔어?
0: 순서 변호사 만나야겠다.
4: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집에 갔어.
0: 아, 진짜 너무해 그거는.
1: 어렵네요. 네.
0: 근데 하여튼 그 어떤 지금 보면 나만 혼자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라라는 말씀보다는 예. 뭔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1: 맞아요.
0: 예, 일단은 그 갈등을 정리하고 나서 차근차근 좀 더 들여다보자.
2: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대화 시작하면 이 부부관계는 한두 끝도 없어요.
0: 맞아요.
2: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네. 좀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점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좀 더 응원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좀 부족한 점,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뭐 당신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네. 누군가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
1: 네. 아, 그렇군요.
2: 그게 네. 노력입니다.
0: 한 단 받고 나니까 조론이 답이야.
1: 자, 오늘 소개주분들 오늘 좀 화목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치킨 교환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7: 난같이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기면서 부르는 벼 쳐내는 소리입니다. 바닥에 물이 남아있는 논에서는 베어낸 볕단을 논두렁으로 옮겨서 말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아까 정다운 원장님과 코털 상담 보내신 분이 3168님. 상담 감사드려요. 남편의 코털 같은 게 고민이 될까 했는데 원장님이 너무 진심으로 코털을 상담해 주니까 감동했어요. 남편한테 코털 얘기해주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3: 너무 저희는 여러분 모든 면에 진심입니다. 코털, 겨털 네. 다
2: 그럼요.
3: 모두 진심입니다. 네. 네, 상담에는
4: 작은 문제는 없어요.
3: 그렇죠.
4: 작은 문제가 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3: 맞아요.
4: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2: 여러분이 서로 심으시든 왁싱을 하든 저희가 다 예, 들어드리고 안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자, 사오사모님, 저도 사는 동안 쌓인 고인이 엄청 많아서 사연 보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네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원장님.
3: 다행이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4: 사연 보내주세요.
3: 네, 이철주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다운 원장님을 보라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해주세요 하셨는데
4: 아유,
3: 역시 그 미녀부처답게 네. 많은 분들을 어떤 관대와 자비의 세계로 이끌고 계세요.
2: 그러니까요. 철준님 고맙습니다. 예.
3: 아까 문재식 씨가 상담 끝에 굉장히 복잡한 눈초리를 했는데 지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2: 네. 전 정다운 원장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4: 감사합니다. 네.
3: 원장님 오늘
4: 오늘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3: 정확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다음에 뵐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가세요.
3: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2: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한미 간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의 소통이 진행돼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서 좀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고의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추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는 합참 결과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서 TF를 꾸리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양 정상 간의 골프 회동은 국가의 외교적 행사이니만큼 대비 차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상 간 골프 라운딩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회동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세리와 리디아고 등 프로 골퍼와 함께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보험서비스인 새마을금고 공제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4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제 회원의 고객 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잔액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하고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과 보안 조치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자의 IP 주소는 최근 금융권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IP 28개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이라는 글에 대해서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SNS가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은 그렇게 오해하지만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 추천 절차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1: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이
2: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3: 시 주석은 투끼리 댄스의 함정을 언급.

0: What's the future that SpaceX wants to bring to you?
1: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2: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오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 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자 한 발언입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대통령의 SNS 글이 나를 겨냥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늘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가 한 말입니다. 여야 모두 추 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과 정치 관련 발언을 지적했는데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김종대, 이재영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내 가족은 압수수색 90회, 한동훈 사건은 0회.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은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현장을 뛰는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 3부에 들어봅니다.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극단적인 미디어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변상욱 대기자와 4부에 분석하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7: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청취율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안내 좀 해주시죠.
3: 네, 오늘부터 2주간 2026년도 4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방송 중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5만 원 상당의 간편식 세트를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이분들께는 30만 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 참여는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낸 인증샷을 문자로 인증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2: 아, 이런 또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식하는 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네.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3: 네,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 5.46%가 급락한 6035.3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한때 6000선까지 무너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네. 외국인들이 하루에만 4조 5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수급 불안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삼성전자가 7%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으로 급락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 이렇게 반도체주가 많이 급락한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3: 보도들을 보게 되면요. 기업 실적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수급과 투자 심리 문제가 겹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CXMT가 서버용 DRAM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 창신.
3: 네, 창신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 코스피가 짧은 기간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고 또 외국인 매도를 받아주던 국내 매수 주체가 약해졌다 이런 점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더 커졌다라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도 오늘 하락을 반도체 기업 실적 자체의 훼손보다는 외국인 수급 불안과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끔찍한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는 인천 9월점에 이게 복합 상가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2: 여기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3: 네, 오늘 오후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의 대형 복합 상가에서 6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의 2층 식당가에서 범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요. 나머지 피해자들도 열상과 타박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상태로 건물 내부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제압이 됐다고요?
3: 네, 피의자가 지하층과 지상층을 오가면서 범행을 이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이용객들이 직접 이 피의자를 제압했다라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네. 경찰은 피의자가 지니고 있던 흉기 여러 점도 압수를 했고 아직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또 특정인을 노린 범행인지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던 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네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긴급 수술 끝에 맥박을 현재 회복해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2: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지난달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이 됐었다고요?
3: 네. 피의자가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 네.
3: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이미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도 받았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피의자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 사건과 오늘 범행이 뭐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인되진 않았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과거 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 연관성 역시 경찰 수사를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뭐 거의 묻지마 범죄인 것 같기는 한데
3: 네.
2: 뭐 저희가 아직 1단계에서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 그리고 공소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3: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0: 라는 논리였습니다.
1: 이 얘기는 수사기관도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1: 네네.
0: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오늘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도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누구를 수사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네. 수사기관 역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인 만큼 전체적인 국정 방향에선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장관이 지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반대로
1: 네.
0: 수사 또 공소의 기관장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그동안은 이제 그 검찰청 폐지되기 전에는 검찰총장은 그렇죠. 참석을 안 했죠. 그리고 대신에 법무부 장관이 거기 참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지금.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이죠, 이제.
0: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내일이에요, 내일. 네. 바로 내일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조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0: 네.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네네네.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1: 그 서면 답변이 오늘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통 서면 답변이 미리 의원실에 도착을 다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임은정 광주지방청장이 김 후보자를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1: 네.
0: 수사 간부의 인사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한 뒤에도 이런 공개 비판이 계속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지금 임 청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본인이 제기했던 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후보자는 임 청장과 완전히 등을 지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이 임명되면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도 오늘 함께 밝혔습니다.
1: 자, 중수청은 임은정 지방청장이죠. 광주청장이죠. 이 감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먼저다라는 먼저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네 맞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1: 네.
0: 중수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1호 수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
1: 그러니까요.
0: 이 사건 1호 사건 뭐가 될까 지금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이 감찰 부분이 때문에.
1: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감찰부터 먼저 하는 상당히 이상한 지금 형국이에요 지금.
0: 네.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시한 게 어제였죠 감찰을. 그리고
1: 그렇죠.
0: 중수청은 공문을 받고 하루 만인 오늘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청 감찰관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감찰 담당관이
1: 네.
0: 임 청장의 SNS와 언론 인터뷰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동시에 중수청의 자체 감찰 절차를 규정하는 훈령까지 마련을 했고 이걸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고 최종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라는 구조인데요. 이게 김지용 후보자가 오늘 관련해서 입장도 밝힌 상황이고
1: 네.
0: 또 내일 인사청문회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나오는 패널들마다 다 의견들이 다르더라고요. 예, 보니까 네. 아주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0: 네.
1: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뭐 그냥 경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0: 저는 후보자의 의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김지용 후보자.
0: 네. 김 후보자가 이거 공직기강상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1: 네.
0: 저는 뒤에 입장이 더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1: 아, 그렇네요. 진짜.
0: 함께 뜻을 모아 성공을 최선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침해한 듯한 발언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1: 네.
0: 어떤 중징계 방향으로 가가지고 아예 철회하고 배제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본인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를 내비친 거라서
1: 네.
0: 실제 감찰 결과 그리고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징계까지 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서로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국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 경기도 국감인지 추미애 국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유 이거 국감 경기도 국감이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
1: 좀,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관심 많이 받겠죠.
0: 아 당시 지사 시절 맞아요. 그때 이후에
2: 네 그렇죠.
0: 아 김동연 지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2: 그때는 좀 네, 덜했죠.
0: 네 덜했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이제 추미애 지사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기존 입장을 지금 제가 확인한 거죠. 지금.
1: 네. 사실 이제 오전에도 관련 질문이 야당으로서 나왔었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아, 국정감사장에서 이거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0: 그러니까 말을 아끼겠다고 했어요. 오전에. 네.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나 보다 했는데 오후 들어서 딱 바뀌더라고요.
1: 그렇죠. 오후에 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걸 권영진 의원이 이제 물어본 네. 질문이었는데 김지용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네.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반대 입장을 전혀 거두지 않은 건데요. 네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직접 김 후보자를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의견을 낼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특히 알면서 침묵하면 역사적인 과오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SNS에 올렸던 거 네. 호의호식 고관되자 요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또 얘기했죠.
1: 네, 이게 이제 지난 11일에 대통령의 SNS에 그런 글들을 올려서 이거 추미애 지사도 경기도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죠.
0: 거기 복지예산 얘기까지 있어서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추지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본인은 네. 지금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1: 네, 그러면서 추지사는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본인 역시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덕에 호의호식한 자리는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그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내용을 올린 거냐 이렇게 물었지만 아 그것도 아니다. 근데 다만 내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의 해석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도정을 살피는 것보다 중앙정치에 지금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의도지사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이 김지용 후보자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좀 적극적으로 꺼냈는데요. 중앙정치에도 관심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움으로써 본인이 어떤 대권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추미애 지사는 일단 본인의 SNS 글은 대부분 주말이나 퇴근 뒤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정치적인 소신이고 네. 경기 도정과 관련된 거는 공식 SNS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오늘 질의가 날카로웠다라는 점입니다.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나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 먼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사업삭감 통보한 거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네.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달했고요.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를 공식적인 재정위기 단계로 보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면서 굳이 재정비상이라고 선언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0: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비호하거나 엄호를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상당히 매섭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추지사 재정비상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1: 네, 일단 본인이 취임하기 전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차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표현도 썼는데요. 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차입으로 당장의 부족은 좀 메웠고 정작 올해 필요한 민생사업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가 편성되지 않아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재정비상을 선언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 경기도가 편성하지 않았던 산후조리비나 어린이 건강과일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같은 민생 예산 중 216억 원은 어제 도의회와의 막판 협상을 통해 복원이 됐습니다. 네. 추지사는 이번 도의회와의 합의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0: 추지사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내일 이제 김주영 후보자 청문회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아요?
1: 근데 오늘 얘기한 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거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가 끝.

0: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청와대가 철회할 것 같지는 않고요.
1: 네. 아니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다만 나중에 이 중수청장 새로 임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검찰개혁 관련 그런 게 있었을 때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그런 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차원의 근거 쌓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정부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기로 했죠.
0: 네. 오늘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가운데 44곳,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이 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가게 됩니다.
1: 네.
0: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만이 아니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의 감사원 등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규모로 보면 상당한 대규모 행정기관 그러네요. 이전입니다.
1: 아유, 만 명이면 굉장히 규모가
0: 크네요.
1: 네. 2031년까지 지금 단계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일단 두 단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 네.
0: 일단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그리고 3천 명 정도가 내년부터 민간 청사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임차한 네네. 곳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방미통이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 등이 먼저 가고 하반기에 금융위원회를 간다라는 건데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현행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내년 이전을 한다라고 하고요. 수사와 보안시설이 필요한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새 청사를 짓고 나서 2031년까지 이전한다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정부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4: 준비된 콤비 준콤.

0: 아버지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2: 뉴스하이킹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 늦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에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0: 시설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 점검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 총 2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2km 구간 정체가 두드러지고요. 서운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에서는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3: 거침없이 하이킥 김종대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언급량이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키워드별로 이렇게 하나씩 던져볼게요. 자, 먼저 추미애. 추미애. 왜냐하면 국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얼마 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때 좀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오늘 국감이 열렸는데 추미애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뭐 의원들 질의 많았어요. 근데 뭐 아니 중앙정치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대권 행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오해다.
5: 네. 거의 오해다.
3: 네. 오해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의 오해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종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친윤검사 맞다. 그리고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침묵하는 거는 역사적인 과오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사실.
4: 그렇죠.
3: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예, 저는요, 지금 추미애 도지사가 아니라 과거 추윤 갈등의 한복판에 있던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시절을 빨리 빠져나오셔서 이제 도정에 임하면서 어떤 정치인의 다른 면모를 세우실 시간인데 여전히 추윤 갈등의 그 한복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게 일종의 수렁입니다. 수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은 그 싸움에서 한을 갖고 또 아쉬움이 맺힌 상태로 법무부 장관을 나온 거예요. 그때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후에 박범계 장관이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그거에 있어서 어떤 그 싸움에서 자신은 어떤 그 저 결과도 못 만들었고 청와대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았다.
3: 네.
4: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 지금도 그 맺힌 거를 풀려는 어떤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전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애매한 게 친윤 검사냐 아니냐 할 때 저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굳이 친윤 검사라고 낙인 찍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반대에 이름 올리고 또 검수 완박에 대해 가지고 그 기자간담회 때 반대 의견 표명한 거 이겁니다 이거
3: 사감이 들어 있다
4: 거기서 시계 바늘이 앞으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다고 봐요
3: 그러니까 실력 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걸로 자기네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싸우는 정치인의 이미지만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신다는 거죠
4: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때 일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조금 초연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판단의 여지를 좀 이렇게 유보적인 영역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시면 내일이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이 될 건데 그 청문회를 보고 말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싹까지 그냥 다 지우면서 이렇게 그 미리 결론 내리고 낙인 찍는 모습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3: 이재영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권 행보 진짜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5: 보세요? 전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추미애 도지사가 내가 언제 도지사 잘하겠다 그랬어? 중앙정치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걸 모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줬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당시에. 왜냐하면 보세요. 그 추미애 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은 어쨌든 간 서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중앙정치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 트라우마가 있건 없건 모든 일이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일어난 일들인데 네. 하남에 갔잖아요.
3: 광진에 있다가 하남에
5: 갔죠. 그렇죠. 광진에 갔다 네. 있다가 하남에 갔는데 네. 하남에서 2년 있다가 도지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남에 2년 있다가 도지사 나온 분이 무슨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경기도가 잘 될 거라고 잘 이끌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이 저는 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6월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누구나 다 얘기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내도 경기도지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뭐 의원이 본인 경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추미애 의원이 당시 이제 의원이 도지사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판 깔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도 좀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전에는 나 저기 김지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가 오후에는 김지용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뭘 써온 걸 읽고 있더라고요. 준비해왔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국감에서 난 김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히트 친 건 이제 마지막이죠. 강명구 의원이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다가 내일 뭐 저 청문회가 있으니까 저 도정이나 신경 쓰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내일 청문회 저 불러주세요. 잘 되려면 제가 나와야 됩니다. 김지용 청문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그러니까 자꾸 저 도지사 할 마음 없는 사람한테 도지사 왜 안 하냐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치하게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 아니 뭐 과거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뭐
5: 같은 비슷한 사람이죠.
4: 네, 똑같은 비판이었고 그때 대구시장 하면서 무슨 그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쓴다는 겁니다. 네. 자기는 시간 얼마. 그런데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건하고 이제 비견이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도정에 관해서 말이죠. 그 어린이 건강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어떤 그 복지 예산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또 성남시장 할 때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마련된 제도들이라서 네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던 제도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저기 예산을 갖다가 일단 삭감을 하는 게 빚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추미애 지사가 저기 그 전임자들의 어떤 명예까지도 생각하고 또 어떤 그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따졌을 때 저렇게 어떤 그 재정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기 이게 오히려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쉬웠어요. 네.
5: 아니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장면이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네. 추미애 도지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 특히 콘텐츠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3: 상당히 그렇죠.
5: 그렇죠. 네. 뭐 재정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채 비율 봐라. 사실은 국가 재정 그 측면에서 보면은 국채 비율 같은 아니 그 뭐 저 채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 경기도가 제일 낮다.
3: 근데 네. 왜?
5: 그 근데 무슨 부잣집에 시집 온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망한 집에 나왔다 얘기를 하질 않나. 뭐 곰팡이라 그랬네. 무슨 말 썼는데
3: 오늘
5: 고름 덩어리다. 네. 뭐 이런 식이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4: 감정적인 표현이지. 네.
5: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근데 사실 그 고름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3: 김동연 이재명이란 얘기죠.
5: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 같은 내용도 사실 뭐 복지를 확대하냐 마냐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서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자기가 도지사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지점들을 네. 다 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복지 가고 너만
4: 요즘 광역단체 중에 재정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5: 아, 그거는 맞습니다.
4: 다 그렇지.
5: 다 그렇긴 한데 개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한데 모라티움 뭐 선언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선거 다가오잖아요. 이제 28년도. 경기도가 민주당에 지금은 뭐 거의 다 민주당이 다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도지사가 저렇게 나가버리면은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고관대자 호이오식 대통령이 올린 발언은 그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4: 글쎄 뭐 제가 보기엔 추미애 지사를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3: 네, 그런데.

0: 예.
1: 본인은 나가 아니야.
2: 아니, 그런데 요즘은 다들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들이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자리 탐한 적 없다고 기자회견하는 또 의원들도 나오고 괜히 재발이 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추미애 지사도 받아들이고 참고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네. 예, 다 이렇게 뭐 오늘 그 저 대드는 형식의 말만 한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또 수습하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제가 봤을 땐 그 더 얄미웠을 것 같은데요.
2: 왜?
3: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김주영이잖아요.
2: 왜?
3: 김주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 나는 뭐 다른 거는 알아서 좀 조심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김주영 이슈 지금 여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분열의 지금 그 핵심 키포인트 아닙니까? 네. 네. 그것만큼 내가 못 물러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는 역사적 과오라고 그랬는데
3: 그렇죠. 네.
1: 자기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2: 아니 그런데 저기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내일 저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네.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추미애 그 지사가 얘기하는 것에 진짜 사실 검증 여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를 그때 김지용 후보자가 왜 했으며 독직 폭행한 정진훈 검사 뭐 이런 데 기소를 했는데 역할이 뭐고 결재 도장을 찍었네 안 찍었네 반대했네 안 했네 전부 주관적 표현입니다. 전부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수로 입증하고 어느 대목에서 이거를 갖다 검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겉도는 회색지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의혹이 있다. 이런 데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로도 충분한데 저 정도의 어떤 네네. 주장이라면. 그런데 그냥 결론은 말이죠. 이건 뭐 세상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지시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제가 이렇게 났고 그때 어떻게 뒤집힌 거라는 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서명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차에 관해서 뭐 반대한 건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설령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인물로 바꿔서 쓰면 안 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다 적대시할 수 없다면 일부는 고쳐서 쓰는 네네.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정치인의 그 문법이에요. 어느 정도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렇게 관심을 본질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주는. 근데 저기 추미애 지사의 말은 단정적이면서 예언적이고 그러면서도 확정적입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데 뭐냐면 추미애 도지사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게 있어요.
1: 뭘 인정해 줘야 돼?
3: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1: 그렇죠. 육선.
3: 육선에 뭐 이 자신의 말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정치권에서 가장 해서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계속 해왔으니까 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낙인 찍기입니다. 그런데 김지용을 친윤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회색지대가 있고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검증조차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그 스탠스에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명중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미애 도지사가 매우 정치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성정이다 이걸 떠나서 이건 꽤 장기적인 플랜을 성공하든 안 하든 일단은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이제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예요. 네. 김지용 후보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아무래도 이 문제가 네. 가장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때 당시의 행적 이런 건데 저는 이 김지용 후보자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찬성하고 또 저기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찬성하고 지금의 검찰개혁의 대의를 지키겠다.
1: 네네.
2: 그다음에 중수청이 되면은 그 조직의 안정과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도 나는 그냥 저기 정상적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단지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지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켰더니 중간에 표변에서 칼 거꾸로 돌려고 검찰 쿠데타했다. 이 가능성을 지금 저기 그렇죠. 중수청장한테서 네. 보는 거고 의심하는 거냐?
1: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 그런데 네. 그거는 트라우마고 개인의 경험이지 공적인 어떤 그 저 논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검찰개혁 특히 이런 어떤 중수청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개인적으로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조국 혁신당 그렇죠. 거긴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한번 검찰에 인해서 조금 고소당했거나 의원직을 잃었거나 그리고 재판에서 졌거나 주로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하는 건 과거의 굴욕감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적인 거하고 공적인 게 섞여 있어요. 특히 추용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 이제 청문회를 보면 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게 그런 과거 신상 털이가 아니라 사법 구제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입니다. 이 사법 공백으로 인한 앞으로 이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3: 근데 사실 뭐 원망과 복수심 이것 때문에 검찰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와서 이거 이렇다고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보안수사권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처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당내 정치에서 밀려서 사그라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후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글쎄 내일 청문회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한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인찍기에 들어갔고 이걸 내 정치적 앞으로의 행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봤을 때 그 결과물이 과연 아 그래 본인 김지용이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다 받아주자라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2: 나는 한동훈 의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조용한지 그게 더 궁금해요. 오히려 얼마 전에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찍어낼 때 한동훈 의원의 역할을 지금 추미애 지사가 하고 있어요.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3: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나서나 보죠.
2: 그러니까 오히려 추미애 지사가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뒤로 빠졌어요.
1: 네. 지금 또 미국에 있죠 지금. 네.
2: 미국에서도 뭐 아주 연일 뭐 네. 대단합니다.
1: 네. 자, 활약이.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네.
3: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1: 아, 있어요.
3: 있어요.
1: 언급량 많은 분 제가 언급을 할게요. 아, 자, 이진숙. 제가 세 명을 불러볼게요. 자,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언론에 보니까요. 이게 국민의힘 신강경파 3인방이라고 하더라고요.
3: 신강경파.
1: 근데 보니까 김태규 의원은 이제 내란 발언이 있었고, 이진숙 최근에 이제 그 묘 찾아가죠. 묘.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을 끊을 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참으로 저도 국회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막말 파동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네네. 그건 어쩌다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 세 분의 입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 두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막말이 나올까? 무슨 또 어떤 패륜적 메시지가 나올까? 저는 어디 뭐 방송에 나가서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공중에서 오물을 뿌려대는 대변 폭격기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도 저도 그러면 같은 수준에서 놀아보자고. 같은 수준에서. 저게 말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물들이지 뭡니까. 한여름에 날씨 푹푹 찔 때 음식물 쓰레기통 확 열으면 팔이 들끓을 때 그 느낌하고 똑같아.
3: 아, 너무 저기 말들을 들어봐봐. 너무 정나라신데요.
2: 도대체 정치의 말을 어디까지 타락을 시킬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듣는 청취자들 굉장히 아마 혐오감도 많이 생기실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정치의 지금 현실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럴 때 아무도 제재하거나 이걸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없는 국회. 무법지대입니다. 어떻게 말이 저기까지 갑니까? 거기에다 누가 봐도 혐오 발언이고 폐륜 발언이 행위고 이런 걸 왜 이걸 갖다가 국회는 매일 그걸 또 소비합니까? 전 그런 면에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요.
1: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봐요? 보고 있어요.
3: 이게 네. 그 현실과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국회 아니면 뭐 위정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품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네네. 그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벌써 한 7, 8일 됐는데 그 저희 집회 있었잖아요. 네네네.

0: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지금 3인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진수, 김태규, 주진우 이렇게 의원 3명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네. 환호 소리가 그 순서대로 갑니다.
1: 아, 달라요?
0: 이진수 소개할 때 아. 데시벨이 제일 높고
1: 아, 이준숙 1등.
0: 어, 김태규 2등.
1: 김태규 2등.
0: 주진우 3등.
1: 주진우 3등. 아, 네. 주진우는 더 분발해야 돼.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0: 아니, 근데.
1: 이렇게까지 하시나?
0: 아, 이게 요즘에 뭐 알고리즘에 갇혀서인 건지, 이게 어. 조회수에 갇혀서인 건지. 근데 야. 이게 단순히 알고리즘 조회수에 갇혀서 있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물론 그 현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저 개인적 이재영 그 저 뭐 보수에 이제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그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이 우리 모두를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그 광장에 나가서 꽤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오유 꽤 나왔네. 많이 나왔네. 네네. 라는 분들이 환호를 해 줄 때 그 데시벨은 그 현장에서만큼은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 세 분이 그래도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해 주셨지만, 글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요 세 명이 잘못됐다고 만약 친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봐요. 전 이건 누적되었고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쇼츠 정치, 뭐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정치, 네. 게다가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민주당이 굉장히 앞장서서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세 명이 누구 잘못되지 않았냐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받아야 되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가요? 김태규 의원하고 저 누구죠? 서영교 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막 싸웠잖아요. 두 분이서 카메라를 보고 나란히 서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박자 맞춰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이분들은 말로만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싫어하는 것처럼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지만 뭔가 그 저 서로 간에 무건의 그런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 거의 뭐
1: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0: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아주
2: 그 저 초현실적 상황인데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초등학교 가니까. 6학년 학생들이 국회의원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오금을 못 잡입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 아저씨 좋은 사람 내가 왔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국회의원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무서운 아저씨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만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왜 아까 그랬냐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대요.
1: 싸우는 거를.
2: 네.
1: 막 도대체가 이거를
2: 그렇죠. 그러니까 깡패가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저런 막말에다가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 광장에 나가면 당연히 환호하죠. 저 같은 얼굴로 저 초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반응이 금방 나와요. 저 아저씨 본 거야 유튜브에서 오금을 못 자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 학생들이요. 네. 진짜 깡패도 그 정도로 안 무서워.
1: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유튜브 하프타임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네.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쟁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3부와 4부에는 장윤선 기자,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김종대 정의단 정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7: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1: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2: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녁엔 뉴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낮 인천의 한 대형마트 건물 안에서

0: 흥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다쳤고, 이중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시민 등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59세 남성 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양쪽 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1층부터 건물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뒤 배낭 안에서는 여러 개의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한 차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 이후 보호 관찰 대상에 올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의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받은 무좀 치료가 잘못됐다며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흉기를 든채 시위에 나서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관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새벽 5시 반쯤 송파구 문정동의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급락에 우리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약두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7% 넘는 강한 하락세 5,90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 넘게 하락하며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워 오전 한때 5,90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매도세에 두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일부 줄었고 6,000선은 겨우 지켜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4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7% 정도 내린 23만 2천 원에 SK하이닉스는 10% 넘게 내린 144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도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두배 넘게 많았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를 크게 뒤흔들 악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올해 안에 차세대 디램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우위를 내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 거래 규모까지 쪼그라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낼 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달 가까이 코스피 밑단을 지켜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도 낙폭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어제보다 3% 내리며 개장한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낙폭을 절반가량 줄이며 12.16포인트, 1.43% 내린 8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측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측에 공소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는 폭행과 협박 없이 다중위협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참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을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부작용을 삭제한 보고서,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하는 국감을 과연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총사령 생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측근들의 인용에 대통령이 생중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이후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겠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측근들에게는 총사령을 통해 순교자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8: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9: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8: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9: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10: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환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조승환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5만원 상당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 두 분을 선정을 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 30만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오늘 3부 장윤선 취재 편의점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오늘은 이 한동훈 딸 의혹 네. 사건이 수사 얘기부터 할게요. 네,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5: 예.
4: 일단 보니까 경찰이 뭐 부실 수사를 했다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한
5: 그러니까요.
4: 것
5: 같아요. 자명한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4: 그냥 부실 수사예요. 그냥 이건.
5: 그렇죠. 네. 딱 떨어지는 부실 수사. 워낙 뭐 민원 기자시니까
4: 아니요.
5: 바로 견적이 나오시죠.
4: 네. 이거는 부실 수사입니다.
5: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여다볼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뭐 지금 오기 전에도 보니까 한겨레 단독이 또 나오고 하던데요.
4: 아 그래요?
5: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경찰이 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의혹이 아니냐라는
4: 네.
5: 판단을 뭐 기자들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 네.
5: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0.99달러짜리 네. 아주 그냥 협의한 협량한 걸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런 프레임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수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네.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이것은 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고
4: 제자마가 될 것이다.
5: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네. 이번 국감 앞두고 국회 행안위 소속 몇몇 의원실에서 당시 경찰 수사 실무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대뜸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단독 얘기인데요.
4: 이거 좀,
5: 당시 네. 윤희근이 경찰청장이었다.
4: 네? 네.
5: 그리고 우종수가 국수본부장이었다.
4: 국수본부장이었죠.
5: 뻔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경찰도 리젝트 될 줄 알고 한 수사였다.
4: 네.
5: 그러니까 우리도 알았다 이렇게 네. 된다는 것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제공조 요청을 하는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문이 딱 막히고 거부당하면서 네. 모든 게 올스톱이 됐었고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아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다. 결국 이제 모양

0: 가격의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거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 판매했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네. 그냥 퉁 쳐버린 네. 이것을 이제 공봉수 검사도 이거 해봐야 뭐 자료에 대한 네. 답변 안 올 거야 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그 박주민 의원실에 뭐 제일 막내 보좌관이 찾아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실 수사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 일파만파 확산될 거고 이건 재수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길이 없다. 못 피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장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수사 실무자들도 이제 그때 반부패
0: 그렇습니다.
1: 경찰 반부패 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국제 공조를 한번 신청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바로 안 되는 걸 딱 보고 네. 아 이거 다시 네. 해봐야 어차피 안 네. 되겠구나라고 네. 그렇죠. 생각 안 했던 거고 네. 압수수색 영권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영장을 신청하면 어차피 네. 이걸 받아주는 데는 중앙지검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중앙지검에서 자기들이 각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거 압수수색 영장 올려봐야 네. 검찰 단계에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0: 그 송경호 지검장 당시 유명한 친한계 검사였고 수사라인에 뭐 공봉숙 검사 뭐 본인은 오히려 친한계가 아니라 친 박균택계다 이렇게 네. 주장하지만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평소에 전화 통화는 뭐 그렇게 친한 후배 아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적절하게 자기 일을 해야지 무슨 네.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혹시라도 짬짬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찰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재수사는
1: 그러니까,
0: 재수, 예, 재수사는 재수사대로
1: 맞아요.
0: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별도로 공직자들이 네. 직권남용 또는 이제 직무유기,
1: 직무유기죠.
0: 그렇죠.
1: 경찰 입장에서는 직무유기.
0: 예, 그밖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다 털어봐야죠.
1: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한동훈 의원 딸이 쌓은 그 스펙들이 네. 실제로 입시에 활용이 됐냐 이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PC 열어보고 네. 정말 이게 뭐 치졸한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잖아.
0: 다 했죠.
1: 조국 때 했잖아.
0: 했죠.
1: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0: 예.
1: PC 열어보고 이메일 열어보고
0: 예, 확인해야죠.
1: 카톡 까보고 예. 클라우드 서버 열어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그걸 안 하면 이 스펙이 실제로 미국에 건너갔는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본인의 카톡도 아니 온 국민이 관심 사안이잖아요. 도대체 김건희 씨하고 무슨 카톡을 그렇게 300몇 번을 할 수가 있냐. 상사의 그 부인이랑 뭐냐 이거 공개해라라고 하는데 자기 잃어버렸다고 공개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범죄 혐의자들이 다 카톡 자기 그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격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과가 그래 넘어갑시다 하기에는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 커져 있고 다 떠나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좀 그냥 넘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
0: 예.
1: 조국 그 아들 수사할
0: 아들,
1: 때.
0: 그렇죠.
1: 뭐 그때 뭐 그냥 다 했잖아요, 진짜.
0: 뭐 그렇죠. 뭐 이제 쪽지 시험 같은
1: 오픈북 시험까지 전부 다 까가지고 그게 사실은 가족 단톡방에서 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0: 예.
1: 수사 단서가.
0: 그렇죠. 예.
1: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
0: 단톡방
1: 가지고
0: 다 공개했죠.
1: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 수사했던 당사자가
0: 네, 자기는 예. 예. 자기는 압수수색 영권, 김건희 씨도 영권.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130건, 네. 조국 가족 90건. 뭐 이렇게 이거 누가 보 숫자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한쪽에는 너무 가혹하고
1: 맞아요.
0: 한쪽에는 너무 봐줬네. 이걸 가지고 공정한 수사였다고 말할 수 있나? 똑같이 해야지. 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형평성 문제만 생각한다면 예. 압수수색 영권은 정말 이해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지사 오늘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경향신문인가 이게 언론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뭐 호사와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SNS 네. 글 올린 게 네. 오늘 딱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러 네. 한 거다. 이게 선제적으로 뭔가 좀 누르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했는데요.
1: 네.
0: 대체로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1: 아, 이 사안에 대해서?
0: 예. 서로 대거리하면서 상처를 내봐요. 결국은 이것은 모두의 실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0: 호의호식 또 고관대작 하기에는 네. 또 추미애 지사가 대구 칠성시장 세탁소 집 둘째 딸이기 때문에
1: 추 지사 본인도 오늘 국감에서 예. 그렇게 얘기했죠.
0: 예, 네. 그래서 호의호식 고관대작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청와대 안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그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집권 2년 차에 만 4년 차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성공한 일은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게도 강력한 팬덤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 뭐 대통령도 당대표도 다 필요 없고 팬덤만 있으면 권력을 쟁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아. 분석을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것도 팬덤 정치다.
0: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근데 결국 이게 민주당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그 몬스터에 잡아먹힌 것처럼 네. 민주당이 그런 날이 올까 봐 매우 암담하다. 굉장히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현상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이제 보여지는 행태가 그닥 그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 여권 분열 그리고 강경파들의 이른바 강경파들에 네.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총대면은 의원들이 네. 예전에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그쵸. 전면에 나서서 네. 대통령을 대신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 혼자만 지금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0: 그런
1: 들거든요.
0: 인상을 이제 언론들이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근데 네.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그러니까.
0: 팬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도 당대표도 다 필요 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지키는 지지층. 에. 얼마나 이 지지층이 탄탄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선가도 또는 뭐 차기 본인의 권력을 또 그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뚫린다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1: 이른바 핵심 지지층.
0: 네.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것에
1: 코어 지지층. 거기에 비난을 네. 받을까봐.
0: 뭐 그런 것도
1: 몸을 좀 사리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딱히 뭐 코어 네. 지지층 왜냐하면 요새 또 뉴 이재명도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어디가 됐던 자신의 지지층, 자기를 지켜줄 지지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한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자조섞인 걱정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괜히 나서봐야 좋은 소리 듣기 힘드니까 뒤로 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예, 그렇죠. 몸을 좀 낮추고 있다.
0: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정당 정치나 이렇게 정치 문법을 보면 대통령 나서기 전에 전면에 한 열댓 명 서가지고 그렇죠. 쫙 네. 매일 아침 뭐 아침 라디오부터 네. 시작해서 자정 그 YTN 마무리될 때까지 하루 종일 나와서 이제 네.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당내 현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분열적 상황이어서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좀 안타까운 이런 것 같습니다.
1: 나서봐야 나한테 도움될 건 없다. 요거네요.
0: 그게 제일 나쁜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임은정 네. 광주지방청장에 대한 이제 감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나오는 그 패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나온 패널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통령이 지금 이 이른바 강경파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아니면 이미 마음으로는 다 헤어졌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사람도 굉장히 조금 격앙돼 있습니다.
1: 어떤 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0: 왜 누가 자꾸 이런 손절각이네, 뭐 헤어질 결심이네,
1: 뭐 심리적 분당이네,
0: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언론은 붙이고 싶겠지만,
1: 결국 아니 패널들이 얘기를 해요.
0: 근데 하여튼 결국 네. 이 청와대에서는 네네. 이 자체가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행위다.
1: 아.
0: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하고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손절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뭐가 이익이냐? 그래서 얻는 게 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합쳐야 되고 뺄셈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다 합쳐봐야 내란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힘의 49% 된 거다.
1: 네.
0: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합쳤으면 진다. 그 이런 구도를 알면서 왜 자꾸 너는 돼 너는 안 돼 뺄셈의 정치를 하냐 이거 안 된다 언론 제발 이런 거 부추기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저도 야단을 취재 과정에서 좀 맞았는데요. 물론 지금 추지사가 김지용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되지라는 불쾌감이 왜 없겠냐 있다
1: 네.
0: 대통령이라고 없겠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손절해서 대립해서 싸우면 그 누가 이득을 보겠냐. 결국은 내란 세력이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부추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조금 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1: 이건 이제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얘기인 거죠 지금.
0: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
1: 고위 관계자 얘기. 네.
0: 민주당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다. 병이 걸린 것 같다. 마치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경선 1등을 하면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무조건 대선을 먹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솥단지의 파이를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쪼갤 생각만 하고 있고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다 빼면 누구랑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나와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확히 2007년 정동영 후보 시절에 250만 표로 민주당이 대패했던 그때 시절의 상황을 재현하는 꼴이다. 제발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 청와대가 백날 해봐야 아무도 안 듣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덤이 중요하니까. 예, 대통령도 중요하지 않고 당대표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팬덤이 중요하다. 지금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공소청이 그러니까 수사권 뭐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만 간다고 해서 공소청이 손 놓고 있을 조직이 아니지 않냐 검사들인데
1: 네네.
0: 그 기소 불기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농간을 할 수가
1: 네.
0: 있다. 압수수색 영장 줄지 말지 농간 부릴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민생 사건 몇 가지 큰 거 턱턱턱 터트려 가지고 내년 봄에 결국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해가지고 이런 민생사건 만들려고 한 거야? 흔들기 딱 좋은 상황으로 할 거다. 보수지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권을 흔들 텐데 이때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으면 어떻게 돌파하려고 그러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개혁이 오히려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야, 정말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문제는 이런 내부 분열상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거나 봉합되거나 갈등이 치유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근데 민주당 의원들 제가 취재해보면요.
1: 네.
0: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기시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 출입을 꽤 오래 한, 비교적 꽤 오래 한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1: 네네.
0: 이러면 우리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대패하고 야 이러다 정말 우리 다 죽어라는 경각심이 생길 때 그때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1: 네.
0: 민주당 주변 또는 이제 조국혁신당 주변에서 나온 얘기는 28년 총선에서 대패해야 정신 차리고 대선 가는 거고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2030년까지 망하는 거지 뭐
1: 네.
0: 라는 얘기를 자기들도 합니다.
1: 28년 대선 아 그러니까 28년 총선 그리고
0: 30년 대선.
1: 아이고.
0: 제가 사실은 지금 네. 한 얘기가 엄청 센 얘기예요.
1: 그렇죠.
0: 예, 그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
1: 네.
0: 그리고 고위 당직자들 청와대 내부 인식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하면 당장의 지지율이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엎어진 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최근 지금 오차 범위 내지만 뒤집어진 네, 계속, 조사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응원봉 들고 네. 정말 은박지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키세스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무슨 뭐 유명한 소수자 몇 명이 뭐

0: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고 국민 하나하나가 빛이 돼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실패가 귀결이 되면 그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찻대고 포대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대선 후보가 안 된다. 그 점을 명명백백하게 인지하고 알고 어떻게든 합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1: 정말 맞는 말씀인데 분열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더 분열을 하는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민주당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포용입니다. 포용. 네. 포용적 리더십, 대국적 리더십. 예. 네. 이런 게 나와 줘야 그래서 큰 틀에서 연말까지 가야 만만하게 고르게라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 김민석 대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0: 예.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0: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0: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최근에 이 극우 미디어의 어떤 폐해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하나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요. 극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3: 진보 또는 보수, 정치 이념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행동 양식에 따른 스펙트럼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중도, 중도. 그러니까 저쪽 편하고도 좀 예의가 될 만한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온건이라는 게 있고,
2: 온건.
3: 그다음에 강.

0: 환경이라는 게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급진이 있고 극단이 있고
1: 네.
0: 극단을 우리가 흑시 그냥 극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1: 네.
0: 극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때로는 급진과 극단을 합쳐가지고 넓게
1: 네. 네.
0: 극단주의자들 또는 극우 또는 극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1: 네.
0: 결국 가장 큰 기준은 우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1: 네.
0: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절대 훼손 아무건 또 안 되지라고 생각하느냐
1: 네.
0: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헌정질서도 확 뒤집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진하면 민주 원칙과 헌정질서를 지켜야 된다. 다만 몇 가지 부분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고착화된 몇 가지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 뒤집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네네. 급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강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다 뜯어 고쳐오거나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뒤집자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극단주의자죠.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에 몰려가서
1: 그렇죠.
0: 다 부수고 네. 판사를 끌어내서 때리려고 했는데
1: 네.
0: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국민 방어권,
1: 네.
0: 국민 저항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에는 그런 저항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처럼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대표기구가 모여야 되는데 또는 언론사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대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해서 구금 격리시키려고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헌정 질서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린
1: 네.
0: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극우 쪽으로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원래 법과 질서 체제를 지키고 그렇죠. 옹호하는
0: 예.
1: 입장이죠. 원래 존중하는 입장인데
0: 아마 집단보다 더 지키려고
1: 그렇죠.
0: 하겠죠.
1: 원래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0: 예.
1: 이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부지방 폭동 같은 그런 사례들
0: 예.
1: 이런 거는 우파 중에서도 극우라고
0: 극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1: 예. 예.
0: 눈앞에 보이는 헌정질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체제 이런 게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이념에 의해서
1: 네.
0: 새로운 걸 만들려면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1: 네.
0: 정도의 생각이 이제 극단주의라고 하는 거죠.
1: 지금 극우 미디어 폐해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0: 예.
1: 이 극우 미디어들이 그러면 대중들을 어떻게 뭐 선동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감정을 좀 건드린다고 보세요. 세대별로 좀 연령별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0: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극단주의 또는 급진주의로 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회주의.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빼버려야 된다.
1: 배척하는?
0: 네, 배척이라는
1: 네.
0: 것이고
1: 네.
0: 두 번째는 권위주의.
1: 네.
0: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누르고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1: 네.
0: 하는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극단주의 또는 뭐 급진주의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위기감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
1: 네네네.
0: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자.
1: 네.
0: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죠.
1: 그렇죠.
0: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자.
1: 네.
0: 노력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누구를 낑가 줄까 말까. 예. 그 우리의 누구를 끼워 줄까 말까. 여기가 이제 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1: 네네.
0: 그 친구들은 절대 안 돼. 그
1: 아.
0: 친구들은 빼버려. 내 던져버려. 그 친구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넣어줄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넣어주는 기준이 뭐냐라고
1: 네.
0: 하는데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1: 어.
0: 유럽 같으면 백인 순수 혈통. 히틀러가
1: 네,
0: 얘기했던
1: 네, 네.
0: 아리안 혈통을
1: 네, 네.
0: 얘기한다든가 미국 같으면 워낙 마른 인종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이상하게 흐트러지니까 백인 개신교 기독교
1: 네.
0: 우월주의 이렇게 이제 정해진단 말이죠. 대한민국 같으면 반공을 최우선의 이념으로 하는
1: 네.
0: 자유시장주의에 그다음에 좌파들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하는 예, 우파적 정신 이걸 갖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고 기준을 삼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뭐
1: 네.
0: 또는 뭐 예를 들면 소수자 또는 약간의 좀 어떤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어서 좌파로 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누가 만들 건데 그 기준을.
1: 네.
0: 그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누군데 핵심 코어. 지금 민주당 아까 뭐 장기자부도 네. 얘기했었지만 항상 그런 문제 아닙니까?
1: 네.
0: 핵심 코어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핵심 코어고 누구는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보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1: 그런데 지금 이 구구라는 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0: 유럽이라든가 남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뭐 브라질만 봐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1: 그러니까 결국 지구촌의 전반적인 경향인 거는 분명합니다.
0: 네네.
1: 그동안의 이제 지구촌의 흐름은 경제의 개방,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촘촘하게 어떤 연결망을 네네. 지어서 그걸 밸류체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 나라가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게 반도체듯이 네. 경제의 개방과 정치의 개방,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협상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게 폐쇄주의적 흐름으로 완전 이제 가는 네. 거죠. 그러면서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폐쇄주의적인 상황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빈부격차만 커질 경우 이제 좌절하게 되는데
0: 네.
1: 한국 같은 경우는 청장년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에서 뒤쳐졌다. 그런데
0: 네.
1: 우리 세대는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 속에 놓여버렸다. 위에는 586들이 다 가져가고 말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남에 이미 다 아파트하고 땅은 다른 사람들이 점령했고 젊은이들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0: 네.
1: 그래서 우리는 항상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불만이겠죠.
0: 네.
1: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세대의 불만은 또 그런 겁니다. 산업화도 다 우리가 이뤘고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다 우리가 지켜냈고
0: 자유대한민국을 네. 수호했고
1: 베트남 가서 피도 흘렸는데 네. 그래서 만든 게 이 고속도로고 이 공장인데 네. 아무도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뭐 민주화가 돼갖고 평등 어쩌고 하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던 약간 우월주의나 우위적인 그 자리도 다 내놓아야 되고 그걸 되찾으려고 얘기를 해봤자 정권이 바뀌어갖고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권부터 일단 끌어내려서 우파 정권으로 다시 바꿔놓고 우리의 진영을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이 감정들을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0: 네.
1: 너희들은 이미 당했어. 이 구조를 가지고는 안 돼. 오죽 뭐 뭘 하든 이것만 못하겠어. 확 뒤집어 보자고. 뭐 이러면서 선동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근데 여기서 미디어를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 네네. 그런 생각들을 출연을 시킨다거나 그런 성격의 원고들을 받아서 지면에 실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방관주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파적 행동인 겁니다.
0: 네.
1: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예요.
0: 네.
1: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트럼프를 옹위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의 칼럼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0: 네.
1: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기성 레가시 매체라고 하는 언론들조차도 점점 극우에 편승해 가기 시작한다.
0: 네. 영향을 받죠. 이제.
1: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라디오 텔레비전 갖고는 장사하기가 좀 어렵다. 수익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자. 그런데 유튜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익이 생긴다니까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유튜브가 수익을 올리는 약간의 선정적이고 경쟁적이면서 선동적인 문법을 그대로 차용한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기존의 미디어들도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죠.
0: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극우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으니까 예. 어떤 극우 유튜버 혹은 이 극우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1: 네.
0: 그 안에 딱 이제 진짜 갇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 갇혀버리죠.
0: 바깥 세상과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1: 예.
0: 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거의 맹신하다시피 돼버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갖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0: 네네.
1: 아,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니까 보수주의 콘텐츠만 계속 나한테 공급을 하겠지.
0: 네.
1: 요 정도의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지만 첫 번째 IT 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만든 알고리즘은 인간의 가장 심리적인 약점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주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묶어주는 것. 다른 사람인데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묶어주는 것도 묶어주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것도 같이 한다.
0: 연대와 배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묶어주는 것과 내버리는 것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날 기회가 확 줄어드는 거죠.
0: 네.
1: 사실은 만나서 나의 생각의 지평도 넓히고
0: 그렇죠.
1: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0: 다른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오래 붙잡아둬야 광고 수익이 광고도 많이 보고 길게 보고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튜브의 콘텐츠에 오래 붙잡혀 있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시 흥분해야 된다.

0: 예. 그다음에 남을 욕하는 거에 오래 붙잡혔죠.
1: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0: 그러니까 혐오와 자극적인 콘텐츠에 오래 붙잡혀 있고 자꾸 들어오더라. 흥분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수익을 증대화시키고 챗봇을 막 쏴주시니까 그걸 또 받아 먹으려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발전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조회수 급상승 콘텐츠가 있습니다.
1: 네네.
0: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네. 그걸 먼저 뿌립니다.
1: 네.
0: 아 지금 이게 인기가 있는 거구나.
1: 네.
0: 여러 사람한테 막 뿌려가지고 네.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도 인기 급상승 콘텐츠는 네. 내게 배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1: 네.
0: 또 하나 제일 어려운 건데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권에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 작업을 합니다만은 아, 설교가 듣고 싶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 배달되는 게 뭐냐? 또 다른 설교냐? 아닙니다. 갑자기 극우 콘텐츠가 배달이 됩니다. 나는 찬송가 하나 듣고 설교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극우가 왜 오지?
1: 네.
0: 왜냐하면 협업 필터링에 의해서 되게 찬송가 듣고 설교 찾아 듣는 사람들이 극우 콘텐츠를 많이 듣더라.
1: 네네.
0: 라고 하는 이미 데이터가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찬송가 들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극우 콘텐츠를 좋아하겠구만. 그래서 나와 조금이라도 동질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하고 있는 거는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가 우리를 붙잡아 놓으니까 완전히 방 안에 갇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 속에 한번 갇히면 그 뒤부터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흔히 얘기 요즘 말로
0: 네.
1: 알고리즘의 감옥.
0: 감옥이죠. 네,
1: 네, 그렇게
0: 못 빠져나올 겁니다. 아마. 네.
1: 자, 한겨레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청소년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0: 예.
1: 72%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이나 표현을 접했거나 알고 있다라고
0: 예.
1: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혐오나 조롱 이런 것들이 밈으로 마치 장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 네.
0: 예전에 우리는 극우하면 떠오르던 집단이 일베라고
1: 네,
0: 지칭하는
1: 그렇죠.
0: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럽식 극우와 한국식 극우의 차이가 확 생겨나는데
1: 네.
0: 유럽식 극우는 뭐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에서의
1: 네.
0: 경험처럼 새를 모아서 뭉쳐가지고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연합, 그 다음에 연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 창립으로 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당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 이런
1: 네네.
0: 거 보면은 완전히 극우정당이
1: 극우정당
0: 국회에 들어가 있어
1: 네.
0: 막 20몇 명씩
1: 그렇더라고요.
0: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1: 네.
0: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들은 빨리 정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일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짝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속닥속닥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폄훼하면서 그걸 즐기는 정도.
1: 네.
0: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윤석열 탄핵 파면을 거치면서 이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가고
1: 네.
0: 거기에서 정치 집단과 만나서 정치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정치는 극우의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고 극우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제를 끌고 오고 이슈들을 이렇게 하면서 엉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극우 현상이 번져나가는데 이제는 숨어서 우리끼리 몰래 낄낄대면서 즐기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당당히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배재고 사태 때 보듯이
1: 네, 그렇죠.
0: 어느 틈에 사실은 교실에 오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야구 연습만 하고 있던 그 선수들도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광주에 대한
1: 네.
0: 문제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데
1: 네.
0: 맨 처음에 몰라요. 남들이 즐거워하고 즐기니까 나도 즐기는데 그게 일상화되면서 극우의 이념이라든가 혐오의 이념이 배어 들어가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파시즘이라든가 극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었는데 이제는 태도와 문화로 넘어가는
1: 그러니까요.
0: 겁니다. 예, 그래서
1: 약간 유행 같더라고요.
0: 예, 유행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혐오가 마치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행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그런데 이제 유행을 해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쇼츠와 밈으로만 접하니까
1: 네.
0: 그 짧은 콘텐츠로 살짝
1: 그렇죠.
0: 보니까 저거 재밌네 하고 달려들었는데 또 한.

0: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부엉이 바위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주 5.18 뭐 탕탕탕 네. 이런 걸 얘기할 때 아, 나도 그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파편만 겨우 접해가지고 네. 알 뿐인데
1: 그렇죠.
0: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 네.
0: 자기가 아는 그 조각을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인문학적 성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혐오만 배우는 거죠.
1: 그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방법이 없는데.
1: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0: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을 바로잡을 건 두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1: 아.
0: 예. 이거 두 개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네. 방법은 없습니다.
1: 네, 네.
0: 아무리 우리가 교육 현장이 엉망이라고 욕을 하고
1: 네.
0: 언론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욕을 하지만
1: 어.
0: 결국 바로잡으려면 이 둘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죠.
1: 네.
0: 그럼 이 둘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와 의회의 뭐 법제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1: 네.
0: 이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이 문제를 일찌감치 고민한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 외국들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경찰이라든가 판사, 검사, 교사, 교수 그다음에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 네네.
0: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극우 형태가 있느냐 묻고
1: 아.
0: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연구한 다음에 다시 전파하고
1: 네.
0: 예를 들면은 경찰들도 조사하다 보면은 반드시 혹시 그 우파적인 생각인데 어디서 배웠냐
1: 네.
0: 누구하고 맨 처음에 접점이 이루어졌던 거냐
1: 인종주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0: 그것들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어린 친구가 어떻게 접했을까
1: 나치즘에 경도돼 네. 있다든가
0: 다 조사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 백서를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그걸 이제 언론이 전파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1: 네.
0: 요새 언론이 전파를 갖다 제대로 못 시키는 것도 있고 교육 현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에만
1: 그렇죠.
0: 매달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민만 커지고 있고 이런 거죠.
1: 이제는 이 문제를 좀 드러내놓고
0: 예.
1: 왜냐하면 특히나 배재구 사태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아예 꺼내놓고 이제 해결책을 좀 정말 머리를 맞대가면서 좀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아마 주변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게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매달고 다닙니다.
1: 네.
0: 사실은 극우의 표시인데
1: 네.
0: 예를 들면 뭐 어떤 티셔츠는 가슴에 이렇게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로고가 거기에 점퍼를 입고 점퍼를 반쯤만 내리면 거기에 극우의 나치당 이름이 나옵니다.
1: 네네네.
0: 그렇게 하고 다닌다든가 뭐 과격한 양상과 남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태도들이 번져나갈 때 예의주시하셨다가
1: 네.
0: 결국 이제 뭐 정부에서 시작을 한다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야죠.
1: 정말 그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극우 유튜버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더라고 여기는.
0: 예. 그 애당초 네. 유튜버를 통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게 논외로 해서 복잡하니까 내놨는데 더군다나 그 유튜버라고 하는 거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해서 우리나라
1: 그러니까요.
0: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요청해봤자 구구 콘텐츠를 처리도 안 해줍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건 정부와 국가기관이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 과제인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MBC 박충희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우재 공보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한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는지 유리창이 깨졌다는 내용인데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유리를 깬 건 총알이 아니라 골프공이었습니다. 인근 건물의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날리고 만 건데요. 그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상 공간에서의 골프 연습은 매우 위험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안전망이 부족한데요.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규제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실손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중재를 거쳐 사우디의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의 전쟁 개입이 자국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향해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누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냐며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며 친청계가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곧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밀연합 존재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담당자에게 묻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최고위원인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가 맞붙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투표를 오는 18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갑 결선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처리해 일부 책임당원들의 투표 참여가 제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시스템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투표하지 못한 당원 수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공정의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전혀 돕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이란 지원서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다는 진보 진영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일 것이지만 나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소매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들어!
1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1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길거리에서 사람들 옷차림을 눈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경량 패딩을 걸치셨고요. 여름에 미련이 남았는지 여전히 맨발에 샌들,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 계절을 놓치면 내년 봄에나 꺼내 입을 수 있기에 트렌치코트와 가죽 재킷을 부지런히 챙겨 입고 다니는 멋쟁이들도 있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가을 옷을 입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인 날씨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늦더위가 기승이었지만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내일은 더 떨어지고 토요일쯤에 25도 선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일요일에는 또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재빨리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달력을 보니까 올해 입동은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들어있는데요. 겨울의 문턱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월에는 가을 옷도 부지런히 입으시고 가을 명소도 꼭 한번 가보시고 또 가을 노래도 자주 챙겨 들으시면서 이 계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한영의 가을 시선 전해드렸습니다. 이경희님이 벌써 10월 중순 시간이 참 빠르네요. 금방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듯요. 왠지 쓸쓸해져요.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한영애 씨의 가을 시선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가을 그 가을의 쓸쓸함 그게 막 느껴지면서 근데 저는 그 기분을 약간 즐기는 편이거든요. 가을에 약간 찬바람 불고 쓸쓸하고 외롭고 약간 그런 스산한 기분? 그런 걸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경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398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가을비 그치고 가을의 색이 더 짙어졌네요. 그만큼 기온도 내려갔지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겠죠? 야간 근무 출근하면서 5당제 출석한 우리 3983님은 출근길에 또 이렇게 출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죠. 아침에 비도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 9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좀 체감하는 온도가 오늘이랑 어제랑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서정성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니 확실히 어젯밤이라는 완전 정반대예요. 지금 방 이불 속에서 출첵합니다. 역시 추울 땐 이불 속이 최고네요. 크크.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어디 있어도 뭘 해도 덥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정성님의 글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희님은 내일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저희 가게에 간단한 월동 준비해놓고 퇴근했어요. 저를 닮아서 추위를 많이 타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은희님은 꽃집 하고 계신 사장님 맞으시죠? 저 겨울에 오면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식물들은 또 기온이나 이런 것들에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쵸? 방수영님, 우리 집 중2 사춘기 아들은 반바지에 위에는 반소매, 그 위에는 두꺼운 후드티 입고 다녀요.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이상한 패션. 그렇지만 학교에 가보면 우리 아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에 아, 중2병이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서산도 비가 왔었어요. 아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맘때 아이들이 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다닌대요. 그 후드티 입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후드티, 긴 소매, 후드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학교가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나? 아, 교실이 좀 춥나? 바깥에서도 그렇게 입긴 하던데, 그쵸? 맞아요.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입긴 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덥지 않나?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또 서늘하고 그래서 긴 팔, 긴 소매를 입고 다니긴 하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더워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약간 덥고 온도가 아무튼 맞추기가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옷장 앞에서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아껴두셨던 트렌치코트, 또 뭐 가죽 자켓, 가을 옷들 부지런히 꺼내 입으실 때가 온 것 같네요. 엄세연님 출석합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시작이네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게 되네요. 청취율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오늘도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 또 뭔가 결정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문자와 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서 꼭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 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안동시청,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들이 안경을 검사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검사 이후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AI로 분석해서 렌즈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고요. 시험 문제를 비춰서 풀이와 정답을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이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적발된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이라면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가 최대 50도까지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이 냉장 설비의 원격 제어 시스템을 장악해서 강제로 해동 기능을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이 대량으로 폐기됐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의 냉장 설비는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도와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해커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침투해서 냉동고의 해동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켰고 높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 연구진은 AI가 TV나 냉장고, 오븐,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 스스로를 복제하고 해당 기기를 무단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상 트래픽 감지와 격리 조치, 스마트 가전 제조사의 보안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월에 산악사고 구조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 추락사고가 전체의 32%를 차지했고요. 조난 수색이 29%, 경련과 저체온증 등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서 7대 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7대 수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나홀로 산행 자제하기, 개인의 체력과 당일 몸 상태를 고려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기, 이른 시간에 산행을 시작하고 해지기 전에 하산하기, 등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하기,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기,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기, 음주 산행은 하지 말 것.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570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심진용님, 다른 나라에서 시험 때 부정행위가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다른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군요. 기회 다 날리고 공부한 게 아깝게 왜 그랬을까 싶네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 앞서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스마트 안경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시험에 대한 내용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정행위가 맞죠. 어쨌든 이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시험 감독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것 같고 정당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신은희님이 AI가 편리하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네요. 김윤희님, 얼마 전에 S사 냉장고도 업데이트 후에 먹통되는 현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집 냉장고는 그냥 물리적인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하하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프랑스 전역의 여러 대형마트에서 또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장이 났다는 냉장고, 냉동고가 고장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스테이시 켄트의 Shall We Dance 전해 드릴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다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74님, 안녕하세요. 제주도는 낮에는 아직 더워요. 가게는 요즘도 에어컨을 틀어요. 퇴근길 유일한 힐링이 라디오 듣는 건데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 파이팅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주도 아직 낮에 덥군요. 서울도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주도도 조금 날씨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손님 맞이하고 이것저것 하루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잖아요.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또 가게 지키고 계신 모든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2373님, 젠디 안녕하세요. 21년 동안 공백 없이 일하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계획 없이 오롯이 이 가을을 느끼고 올게요. 21년 동안 쉼 없이 달리시고 이제 처음으로 좀 휴식을 가지시려고 하나 봐요. 우리 2373님, 어디 여행 계획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21년 만에 또 찾아온 이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도 궁금하니까 저희 오당제랑 또 틈틈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멋진 계절,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297님, 어제 저녁 노을이 멋져서 사진으로 담은 것을 내 편인 곳에 보내봅니다.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무탈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면서 어제 찍었다는 그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해가 막 저물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그림같이 예쁜 노을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에 이렇게 단풍일까요? 단풍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저 멀리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진 해도 살짝 보이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303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서 잔업으로 야근 중이거든요. 유유,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4303님. 이 시간에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언제든 야근하실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퇴근까지 힘내시고요. 5529님. 서울에도 다녀오고 설악산에도 다녀오면서 바쁜 연휴를 보냈습니다. 한글날에는 아들 생일이었는데요. 조금 지났지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5529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륜 3동에 사는 이현정입니다.
0: 경남 김해에 사시는 현정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저녁 식사 하셨어요?
2: 네, 밥 먹고 오늘 김해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동네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공원인데 괜찮으시겠죠?
0: 아, 지금은 네. 그쳤어요? 그럼 비가?
2: 네, 그쳤습니다. 아까 너무 비가 많이 와가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2: 네.
0: 아, 그랬군요.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동네 한 바퀴를.
2: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럼 동네는 그 뭐 피해 있는지 보시려고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2: 예, 제가 장류삼동에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구나 이러면 네.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0: 아, 통장님이시구나, 우리 현정님.
2: 네.
0: 아, 그래요. 네. 피해가 다행히 없는 걸로 그 네. 확인하신 거예요?
2: 네.
0: 아, 네, 다행입니다. 이번 연휴에 문자 보니까 서울도 다녀오시고 설악산에도 다녀오셨다고.
2: 네.
0: 굉장히 바쁘셨겠는데요?
2: 네, 그 아들이 한글날에 태어나서 네. 그 제가 집에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0: 네네.
2: 그 저희 서울에 공부하러 간 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대란에도 애가 코로나에 저희가 걸린 적이 없었는데
0: 네.
2: 걱정이 돼서 올라갔다가 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 다음날 또 설악산 등산 계획이 있었어요.
0: 네.
2: 그 장류에는 장류 이통장 산악회라고 있습니다.
0: 아.
2: 현직 통장님들의 모임인데 우와. 그쪽에 간다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내려오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죠. 네.
0: 아 그러셨구나. 따님이 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네. 가시고 네. 괜찮아요 딸은?
2: 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는 한 이틀 정도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0: 어, 다행입니다.
2: 네.
0: 통장 산악회 때문에 네. 또 설악산으로 바로 또 이동을 하시고
2: 그쵸. 그날 저녁에 내려와가 다음날 네. 새벽 5시 반에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0: 그럼 아들 생일은 끝내 챙겨주지 못하셨겠네요.
2: 아니 그 전날에 챙겨줬죠.
0: 아, 미리 챙겨주셨구나.
2: 네.
0: 어, 진짜 아들이, 바쁘셨겠다.
2: 네. 네. 아들이 사춘기라서 생일을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들 지금 몇 살이에요?
2: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0: 네네.
2: 사춘기 많이 어렵죠.
0: 아, 왜요? 네. 생일 챙겨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안 하던가요?
2: 아유, 고맙다고, 사춘기가 어떻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까?
0: 아, 사춘기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구나.
2: 안 하죠.
0: 아, 그러면
2: 제가 그, 네. 그냥 좋아도 무시, 네. 안 좋아도 아, 무시.
0: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안 좋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네네.
0: 그럼 막 선물 같은 거 막 원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2: 선물은 게임 아이템.
0: 아, 원하는 건 있구나.
2: 네네네.
0: 그래도 엄마가 게임 아이템 선물로 사줬으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2: 그냥 픽 웃는 게 전부죠.
0: 아, 진짜. 그게 이제 그 네. 사춘기 증상 중에 하나군요. 무뚝뚝한. 네. 아.
2: 그 우리 아나운서님은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0: 네네.
2: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아, 네네네.
2: 그게 딱 지금 이 순간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현정,
2: 네.
0: 현정님,
2: 저는 사춘기와 네, 갱년기가 겹쳐서 갱년기가 좋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2: 네. 네.
0: 김경주님이 오 반가 반가워요. 저는 장유 이동입니다 하고.
2: 아, 네.
0: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5619님은 와 장유분이시다 반갑네요 하셨는데 이분은 장유에서 네. 중국집 네.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2: 아, 네.
0: 그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중국집을요?
0: 네, 저희 중국집 소개해드렸었는데 동네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현정님 한번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제가 저희... 이 전화를 받는다고 계속 동네 돌다가 이 시간에 맞춰서 딱 조용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0: 아, 그러셨구나.
2: 네.
0: 그러면,
2: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네. 그, 저희 설악산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좀 등산해보시니까 단풍이 좀 많이 물들었나요? 어떠셨어요?
2: 아, 네. 설악산에는 단풍이 많이 물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가장 이쁠 것 같고요.
0: 네.
2: 그, 저희는, 그, 이게 장류가 옛날에 면단위에서 동단위로 바뀌면서,
0: 네네.
2: 그, 우리 통장님들 연세가 좀 많으세요.
0: 얼마,
2: 그래서,
0: 네, 어느 정도 되세요?
2: 평균 한 60,
0: 오.
2: 70?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등산을 많이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헐링골 탐방센터에서 등산대를 네. 거쳐서, 오색약수까지 내려왔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2: 네.
0: 우리 현정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네. 기자님처럼 설악산 통신원처럼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장유 통신원으로 활동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도 아, 네. 하고 계시고.
2: 네.
0: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 네. 사춘기 자녀에게 혹은 네. 우리 따님에게 가족들에게 음성편지 한번 네. 남겨볼까요?
2: 아, 네. 이제 제가 그 오른 산만큼 그 사춘기도 이제 내리막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딸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0: 네.
2: 이 지랄은 오늘만 올해만 끝내면 좋겠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제가 이 어차피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하나 홍보해도 되죠?
0: 그럼요, 그럼요.
2: 네. 제가 그 전국에 사시는 모든 통장님들 네. 응원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0: 네.
2: 그리고 제가 그 사는 김에는 그 해마다 4, 5월에 가야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0: 오.
2: 제가 여러 행사장을 좀 많이 가보면
0: 네.
2: 사실 김해가 김수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은 김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부산은 잘 아는데.
0: 네.
2: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김해로 많이 놀러오세요.
0: 아, 이렇게 또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야 문화축제는 이제 봄에 하는 네. 거죠? 지금 아니고.
2: 네, 올해는 끝나고 매년 해마다 4, 5월에 하고 있습니다.
0: 아.
2: 제가 그 이제 가야 문화축제도 재선위원이라는 네. 임기가 있어요. 그 제가 그 임기가 이제 올해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0: 네.
2: 그 가야 문화축제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그분들 늘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0: 네.
2: 통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2: 그래서 늘 그분들 파이팅입니다.
0: 아, 파이팅입니다. 우리
2: 네.
0: 이현정 통장님 마치 김해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홍보까지 잘 전해주셔서
2: 네.
0: 감사드리고요. 김윤희님이 들으시고 안전을 살피시는 통장님 멋지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2: 네.
0: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참 노래가 참 좋았는데 이통장 상악회에 가서
0: 네.
2: 아 정말 실망스럽게 불러서 마음이 아팠는데
0: 네.
2: 황우림의 고맙소라는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0: 황우림의 고맙소.
2: 네.
0: 네,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정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경남 김해의 장유 삼덕 이현정 통장님의 신청곡 황우림의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이효진님이 방금 전화한 통장님 딸입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까 코로나 걸렸던 우리 따님이신가 봐요. 효진님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약 잘 챙겨 먹고 깨끗하게 나았기를 그리고 시험도 잘 보기를 응원할게요. 2987님, 가야 문화축제 내년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현정님이 정말 마치 김해 홍보대사처럼 너무나 홍보를 열심히 잘 해주셨죠. 가야 문화축제가 보니까 올해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야 문화축제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열리면. 그리고 이연숙님, 김해 와인 동굴도 좋더라고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김해에 또 와인 동굴이라는 게 있네요. 특산물이래요. 김해 특산물이 산딸기, 산딸기를 이용한 와인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캐릭터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참여형 콘텐츠도 많이 있고 관람하는데 한 1시간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 저도 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해 가면 가볼 만한 곳으로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곳인 것 같아요. 김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이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5420님 신청해 주신 첸의 최고의 행운.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향에 가는 대학생 세입자에게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라면서 용돈을 건넨 집주인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집주인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학생에게 현금과 손편지를 함께 전했다고 해요. 이 공개된 사진에는 만원권 지폐 여러 장과 노란색 메모장에 쓴 손편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아, 추석에 집에 갈 때 방세 내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손에 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위 잘 보내고 오길 바라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류애가 넘친다, 눈물 난다, 학생 이건 빼지 말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한 누리꾼이 학생에게 이건 빼지 말아야 할 듯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빼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살 빼지 마세요. 2번 방 빼지 마세요. 3번 힘 빼지 마세요. 학생이 매달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1번 살 빼지 마요. 2번 방 빼지 마요. 3번 힘 빼지 마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여러분 힌트곡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란의 살 빼지 마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당시 군이 사용한 지뢰 탐지기가 우거진 수풀 등 DMZ의 지형 특성을 성능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이 운용하는 지뢰 탐지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기술 교범상으로 작전 요구 성능상으로는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청장은 투입 지역의 조건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향후 성능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일반적 경험 측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도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 6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홍 관장이

0: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졌으며 홍 관장의 지분율은 0.82%로 낮아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종가 23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증여 규모는 약 2조 6천억 원 상당이며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최근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미일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이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 미군 관계자의 기강 확립, 사건 재발 방지 철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일터에 기름때가 많아서 수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인 기름때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한 공장의 경영진은 엉뚱한 선택을 했죠. 청소 대신 화재 경보기를 꺼두라고 지시한 건데요. 청소를 하려면 조업을 멈춰야 해서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미봉책인데요. 결국 올해 초 이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직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보다 돈을 중시한 어리석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상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다!
5: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누리꾼이 학생에게 빼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0860님, 정답 2번, 방 빼지 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주인분이 있다니 정말 보기 좋아요. 집주인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8086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저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한국 MSD 캣박시부,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1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3: 네.
1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2: 맥스 안 터져요.
1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2: 맥스 안 터져요.
1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7: 그 고민 해결하기 딱 좋은 날씨네.
18: 고민 있는 사람 들어와! 들어와!
6: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정직한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자, 오늘도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20: 안녕하세요.
6: 구예찬님이 준상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준상님 오시는 날이 제일 좋아요 하셨는데 네. 제가 모르는 뭔가 두 분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20: 아, 전화 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달달한.
6: 아, 두 분이서?
20: 네.
6: 오, 어떤 얘기
20: 나오셨어요? 남자분입니다.
6: 그걸 알죠.
20: 아, 진짜. 예찬님 자주 오시잖아요.
6: 네, 맞아요. 자주 글 남겨주시고.
20: 모쏠이시래요.
6: 아 진짜?
20: 네, 그래서
6: 몇 살이신데요?
20: 연애 이제 30대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는 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6: 상담해줬어요.
20: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와. 제가 또 사랑에 많은 고민과 네. 어떤 아픔도 있었고 이런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와. 그리고 또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도. 일본어를 또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6: 일본어 잘하잖아요, 준사.
20: 그래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예찬님 잘 되시면 꼭 문자 남겨주셔야 돼요.
6: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 또 제작진이 네. 딱 맞는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할 때 아니 진짜 그날 만약에 우리 준디가 네. 진행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20: 아니죠. 그러면 또 젠디가 조언을 해주셨겠죠.
6: 아니 전 못하죠. 네. 그거는 진짜 준디만 해줄 수 있는
20: 아니, 문자를 또 주셨는데 제가 전화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목소리도 되게 멋지시고
6: 너무 잘됐다.
20: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19: 와, 근데 모쏠이라는 거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20: 본인이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든다고. 근데 고민도 많고 요즘 청년들이 뭐 연애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6: 그러니까
19: 아 연애하면은 진짜 제가 연애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6: 아 진짜요?
19: 아니 힘없이 연애.
20: 아니 고시 공부를
19: 저는 그 정말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회전문이라고 하죠. 네 회전문 연애 전문가입니다.
20: 아, 정말로?
6: 아니 이 우리
19: 문 닫힘과 동시에 열려야죠.
6: 진짜 근데 변호사님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19: 쉬지 않고. 네 연애는 쉬지 않는다.
20: 아니 근데
19: 공부는 쉬어도.
6: 왜냐면 너무 멋지시잖아. 딱 봐도 아니, 남자들이 그럼... 너무 끊이지 않고.
20: 아니 그렇긴 한데 40 패스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사법고시
6: 그러니까. 더 멋있죠.
20: 그때 어떻게 연애를 하셨어요?
19: 그 약간의 그 특기잖아요. 사시 공부한다는 게 그것도 특기로 활용했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한 스킬로. 네네.
6: 아니 우리 그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 그럼요. 한번 보내주시면
20: 네. 너무 재밌을 거예요.
6: 연애 고민 얘기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20: 기대가 되네요.
19: 요즘 말로는 참 회전문 안 좋은데 찬승 연애 같은 느낌 계속 쉬지 않고 한다.
6: 오 진짜. 네네.
20: 지금 방송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19: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당장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예전에 오늘 당장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과거 연애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럼 없이 얘기하겠다. 어제까지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다.
6: 변호사님 너무 멋있어.
20: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런 적은
19: 그게
20: 없으시죠?
19: 양심적으로 양다리는 걸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20: 그러니까.
19: 그래서 이제 그 회전문을 좀 길게 돌리죠.

0: 회전문을 긴 호흡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양.
1: 회전문 안에 이제 여러 명이 탈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밖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2: 근데 요즘 진짜. 근데 조금 대박. 약간 연륜이 느껴지시는 게 네. 요즘은 회전문이라고 표현 안 하고
0: 안 하죠.
2: 환승연애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0: 제가 일부러 회전문이라고 했어요.
2: 오,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0: 연륜이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2: 아, 너무 네. 궁금하다.
1: 너무 궁금해요. 언제 꼭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경희님이 와 대단하신 변호사님 하면서
0: 그럼요. 연애의 구수입니다.
1: 진짜.
0: 다 각자 특기가 있고 각자 내 장점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 그거를 찾는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저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 진짜 중요하죠.
0: 네. 네. 나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 찾아야 돼요.
1: 아, 그래. 네.
2: 저랑 마인드가 너무 똑같으신데요.
0: 역시 역시.
2: 통한다. 저도 네. 그래서 헬스를 했던 거였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나의 몸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몸이?
2: 그러니까 뭐든.
0: 뭐든.
2: 그 사람이 똘 좋아할지 모르니까 뭐든 노력해야겠다.
0: 아, 연애 고민 사연 우리 많이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착착착착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애 고민 사원 들어와!
1: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혜영 작가님이 저번에 우리 준상 아나운서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한다고.
2: 아, 그것도 좀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애.
1: 겸사겸사.
2: 네, 겸사겸사. 네.
0: 그럼요. 네. 자기 장점을 잘 발견하는 게 연애의 기본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이 연애 고수 두 분과 연애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연이 들어와야 할 수 있으니까 꼭 고민 보내주세요. 연애 고민 사연. 자, 두 분 이제 변호사님이 방송 안 그래도 지난주에 준디가 네. 스페셜 DJ 했었거든요. 네, 방송 우리 변호사님 들으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으셨다고.
2: 그러니까요.
0: 아, 그날 낮에 급한 사건이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네. 다음날 당장 서면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청서가.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1시까지도 많이 일을 합니다.
1: 새벽 1시요?
0: 네. 어제도 1시 반까지 일을 하고
1: 진짜.
0: 네, 요즘에는 또 이제 법원에다 접수하는 게 24시간 접수가 되거든요. 아, 전자로.
1: 전자로 접수하는
0: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 접수를 해야 또 의뢰인이 또 안심하시니까
1: 네.
0: 와, 바쁩니다. 그래서
1: 와, 진짜 바쁘시겠다.
0: 제가 요새 미니로 다시 듣기를 찾으려고 엄청 찾았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2: 안 찾아질 리가 없네. 네.
0: 제가 한번 미니를 다시 한번.
1: 아, 바쁘신데.
0: 여쭤볼게요. 네.
2: 저희 지난주에 그 사연 고민 있으신 분에 대해 그 핑계로 대처하라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1: 그렇네.
2: 자기 일하는 걸로.
1: 맞네, 맞네.
2: 그 사연이 좀 떠오르네.
1: 바로 적용이 됐네요. 네.
0: 우리 항상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그럼요.
0: 저는 항상 서면에 급합니다.
1: 아, 그쵸. 아,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 자,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 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2: 네, 오늘은 전남 광주에 사는 이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2: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 중인 이고민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주변이 조용해야 하는데 시아버님이 라디오라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요즘 오당제를 날마다 듣고 있어요. 저에게도 답답한 사연이 있어서 즐겨 듣는 프로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저를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종종 다퉈서 커서는 일찍부터 자취도 해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와 동생을 비교하십니다. 학창시절에 동생은 반장도 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그러면 엄마는
3: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아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아유, 쟤는 진짜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손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2: 이런 말씀을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요.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3: 둘째는 역시 날 닮아서 그런가? 회사를 들어가도 아주 그냥 척척 대기업만 들어가.
2: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생 소식을 계속 저에게 비교하듯이 전하셨습니다.
1: 여보세요?
3: 재현아, 네 동생이 글쎄 성과급을 받았지 뭐니? 너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
1: 여보세요?
3: 재현아, 네 동생이 글쎄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대. 너는 뭐 좋은 소식 없니?

0: 옷방을 따로 만들 정도인데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입거든요. 그랬더니 육아 도와주러 오신 엄마가 또
1: 아, 얘 옷 좀 사입어라. 꼴이 그게 뭐니 진짜. 아우 진짜. 야, 네 동생은?
0: 바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1: 어머머머머 얘 또 우는 것 봐. 아우 속상해 진짜. 아, 둘째는 안 그러는데 넌 왜 이렇게 눈물이 많니?
0: 눈물이 많다고 비교하시고, 아기 100일 때는 저 100일상보다 사진관에 가서 100일 사진만 찍어주고 싶었는데요.
1: 예, 둘째는 100일상도 셀프로 차려가지고, 아니 사진도 셀프로 척척 찍던데 너는 돈도 없으면서 아니 뭘 그런 걸 사진관에 가서 찍는다고 유난이니.
2: 엄마 비교 좀 그만해. 걔랑 나는 다른데 왜 자꾸 비교를 해.
0: 또 비교를 하셔서 결국 다투고 말았습니다. 다퉜다고 하지만 늘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엄마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2: 네, 오늘 이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네. 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아,
1: 너무 속상하죠.
2: 그러니까.
1: 너무 속상해. 아. 근데 갑자기 제가 마지막에 웃음이 난 거는 이 고민님은 엄마를 안 닮은 게 확실하다.
2: 왜요 왜요?
0: 왜요 왜요 왜요?
1: 어떤 엄마가 포인트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엄마 이모는 글쎄 딸한테 옷을 척척 백화점 가서 사준대 엄마. 엄마가 재은아 제니 보너스 할 때 그러면 엄마 글쎄 이모는 전세금을 못 해줬대. 세상에 몇 천만 원이라지?
2: 아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죠? 이미 고민 해결된 것 같아요.
0: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래요?
0: 싸움만 생기는 거니까.
1: 아니 근데 진짜 엄마를 닮았으면 그런 말을 그렇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2: 그러니까.
1: 아무런 그렇죠. 고민 없이 쑥 나올 텐데 네. 정말 성격이 정말 엄마를 안 닮아서
2: 맞아.
1: 착하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오늘 착하신 것 같아요.
2: 공감의 사연이 신지연님이 듣는데도 너무나 속상하네요. 유유하셨고 김연수님 오늘 남의 편 못 듣겠어요.
0: 맞아요.
2: 진짜 들으면서도 약간 속상하죠.
0: 오늘 사실 남의 편이지만 저도 이 사연에 너무 속상하고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이제 막내 셋째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직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애하고
2: 진짜?
0: 저를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2: 와.
0: 심지어 제가 중학교를 어머니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겨 다니시는데 공교롭게 그게 겹친 거예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제 성적을 저보다 먼저 아니까
2: 그렇네.
0: 야, 너 뭐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너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혼도 많이 났던 기억이
2: 그랬겠다.
0: 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상처였고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사연에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1: 근데 참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들 세대는 그렇게 우리처럼 공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말이 우리 사랑하는 정말 딸에게 힘이 되는 말인지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어머니들 대화에는 그 약간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들이 막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불만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냥
0: 맞아.
1: 불만이 아니라 정말 의견일 뿐이지
0: 맞아요.
1: 그게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고
2: 네.
1: 그리고 예를 들면 비교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비교잖아요. 동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본인이 비교를 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고 소식을 전한다.
0: 정확해요.
2: 진짜?
1: 동생의 소식을 전한다.
0: 맞아요.
1: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신기하다.
1: 전혀 인식이 그렇게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잔소리를 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진짜.
0: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1: 아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0: 아니, 정말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 어머니를 옆에서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대화하는 어떤 주제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2: 그쵸?
0: 그러면서 지금 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대로를
1: 맞아.
0: 많이 느꼈어요. 아 그때 어린 시절에 이게 비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1: 맞아.
0: 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거였구나. 말을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런 좀
1: 혹시라도 너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0: 맞아요.
1: 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의 성적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2: 그렇구나.
1: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세,

0: 언어가 달라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서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네. 어머니들 세대는 없어요.
1: 맞아.
0: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 얘기할 때 꼭 싫은 걸 꼭 아이고 아빠 닮아가지고.
2: 아니 근데 이 고민님은 어려서부터 이 문제로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찍 자취도 시작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이 또 육아 도와주러 집에도 자주 오신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사이가 완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엄청 이 고민님도 아끼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좀 이 말들이 상처일 수는 있지만 네. 이런 말들이 비교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여기 말하시는 거 보면은 좀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야 둘째는 날 닮아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는 이 표현에도 뭔가 숨어 있다고 네. 생각해서 좀 잘 봤는데 저는 이 표현이 비교가 아니라 이걸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는 아 이번에 우리 이고민이 아기를 봤는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순한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타입일 것 같아요. 저는.
2: 진짜.
1: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뒤에 가면은 이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분일 것 같아서 조금
2: 그럴 수도 있겠다.
1: 좋게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진짜 그러니까 근데 남의 편을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0: 진짜 엄마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너무 뭐랄까 필터링 없이 막하고 그냥 소식을 전하고 계셔가지고 엄마 재현이 소식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은 유쾌하게 받아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현이 요즘에 뭐 하잖니? 아우 재현이는 글쎄 그러면 엄마 아유 재현이 소식 또 전하는 거야? 또 아이고 그랬어요.
2: 아 진짜 변호사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것
1: 잘하실
2: 같아요.
1: 잘하실 것 같아 변호사님.
2: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정말 인간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으신 적 있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그걸 이제 약간 바로바로 제 나름 제 방식대로 푸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항상 시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칭찬과 자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아들이 본인을 닮으셔서 엄청 외모가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외모적으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코 여기 가운데라 그래야 되나요? 콧대? 콧대가 좀 이렇게 넓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렇지만 아바타 닮으셨는걸요.
1: 아 정말로 그러셨어요?
0: 저희 시어머니 참고로 아바타를 모릅니다.
1: 반응이 어떠셨어요?
0: 저희 시어머니 모르시니까 뭐 닮았다고 하니까 좋은 건 줄 아셨죠? 어머니 그렇지만 아바타 닮으셨는걸요? 네이티리?
2: 그랬더니 어머님은 잘 모르셨어요?
0: 모르셨고
1: 안 찾아보시고
0: 아예 안 찾아보셨죠. 진짜 나름대로 수수하게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네네.
1: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같은 성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진짜 변호사님 부럽다.
1: 아, 저도 너무 부럽고 저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부딪히고 이러면 아 어머니가 아니 내가 뭘 비교했다 그래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세요. 오히려 뭐 한마디를 한다면 아 엄마 근데 난 요즘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회사에서 뭐 성과급도 안 주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위로해 주실 수 있는데
2: 그렇겠다.
1: 아, 왜 자꾸 비교해 이러면 거기서는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 진짜 아 준사 아나운서 말을 한 것처럼 엄마가 자꾸 비교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난 그래도 육아하느라 힘든데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1: 아, 그게 조심스러워 거기서 좀 더 약하게
2: 아 그래?
1: 동생 얘기는 하지 말고
2: 아 동생 얘기하지 말고
1: 아 그런 그러니까 동생은 그런데 나는 이래가지고
2: 더 불쌍한 척 불쌍한 척 전문이네. 이쪽은 준상 씨는 불쌍한 척 전문. 지난주에도 선배님 저도 이런 전문이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바로 그냥
0: 받아치기 전문
2: 받아치기 이렇게
1: 그렇게
0: 근데 이 어머니 인식 자체가 아예 그걸 몰라요.
1: 몰라요.
0: 비교한다라든지 엄마 이거 내가 이 딸한테 스트레스 된다는 걸 모르고 만약에 이제 엄마가 자꾸 예를 들면 비교하는 게 있었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면은 아이고 얘한테는 무슨 말을 못해.
1: 맞아.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인데 그거.
0: 오늘 내가 진짜 말 조심하느라고 무슨 말을 못한다 야 이렇게 이러실 분이시다 기세가.
2: 근데 제 생각에는 가족 간에도 아무리 부모와 네. 자식 간에도
0: 맞아.
2: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자식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라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엄마 아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
1: 죄송합니다.
2: 아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야 또 상처를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2: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만약에 동생과 비교를 하려고 한다 어머님이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0: 준상 아나운서는 조금 내가 힘들다는 거를 솔직하게 어필하는 쪽을 조언을 해주셨다면 저는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진지하게 가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어머님이 너무나 기세가 지금 아이 때부터 쭉 이렇게 지내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동생 소식 전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그냥 이거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게 그냥 엄마는 동생 얘기하고 있다. 아 동생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또 소식 전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 소식 참 잘 전해 그치 그러면 뉴스 아마, 기자가 돼야 돼
1: 아마 근데 이고민님은 저런 워딩을 못 쓰실 것 같긴 한데
0: 뉴스 기자가 기자? 됐으면 참 여기저기 소식 잘 전했을 텐데 맞아
1: 와 근데 한번 그런 말 하시면 되게 통쾌할 것 같긴 해요.
0: 그치죠?
1: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MBC
2: 어머니한테?
1: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 뭐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쯤 그래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존재가 또 계실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딸들한테 좀 다르거든요.
0: 맞아.
1: 확실히 딸들에게 약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특히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누나한테 대하는 걸 보면 애정이 특히 좀 남다르더라고요. 어머니보다 더 그런 게 광고가 나오네요.
2: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상 아나운서 이야기하다가 광고가 갑자기 나가는 네. 바람에 어디까지 했죠?
1: 어쨌든 그 아버지의 존재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좀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아빠나 엄마가 육아 도와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잘... 조율해 주시지 않을까요?
0: 아버지한테 네. 말을 해봐라. 아버지 말고도 만약 다른 가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2: 저는 광고 나가는 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성격이 BGM 보도국 BDM 더더더더더
0: 빰빠밤 빰빠밤
1: 엄마의 뉴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2: 오늘도 재현이는 보너스를 받아서 용돈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둘째는 그러면 사진관에서 사진을 셀프로 안 찍고 셀프로 찍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1: 진짜 대박이시다. 너무 천재적이에요.
2: BGM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0: 변호사님 진짜 너무 멋지신 진짜. 것 같아요. 진짜로.
2: 감사합니다.
0: 인생의 롤모델로 살고 싶은 변호사님. 자, 여러분도 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각자의 길.

0: 최유리의 각자의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372님. 두 아이 이상 키울 때는 항상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1: 맞아요.
0: 네.
1: 아이를 키울 때, 뭐 물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네. 아이한테 비교하지 않는
1: 네,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공이 오사님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0: 그렇네. 네. 엄마 말에 상처받지 네. 말고.
2: 맞아요.
1: 김경주님, 엄마는 아마 동생한테는 사연자님 칭찬을 할 겁니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러니까.
1: 그런 성격이 옛날 분들이 좀 내가 칭찬하면 아이가 자만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0: 아, 그렇구나. 네.
2: 김윤희님은 그래도 이분은 비교군이 한 명이네요. 저는 위. 아래 두 명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네 두 명이나 돼요. 이분 김윤희님은 그래도 한 명이니까 낫지 않냐고 예 위로 아니 위로를 해주셨어요.
0: 네.
1: 김지연님 이녀 일남 중 둘째입니다. 둘째 서름 혹시 아세요? 위로는 언니, 밑으로는 남동생이에요. 저희 누나 얘기 같네요. 네, 어릴 땐 새 옷 입어본 적 없고 고등학교 이후로 용돈 받아본 적 없어요.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쓰고요. 그런데 결혼 후 형부와 남

0: 동생이는 안 시키는 일을 제 남편이 해요. 아들 셋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둘째는 저의 둘째 서름이 없대요.
1: 오.
0: 자식들 비교하고 차별하는 거 자식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2: 아. 와, 이 김지현님 대단하시네요.
1: 그니까.
2: 와,
0: 그니까.
2: 등록금도 직접 벌어서 쓰셨는데
1: 진짜.
2: 무엇보다도 결혼 후 자신의 남편 사이만 일을 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일하고 와. 근데
1: 그쵸.
2: 너무 훌륭하시다.
1: 그러니까.
2: 인품이 훌륭하셔요.
1: 맞아,
0: 저희
1: 맞아.
0: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둘째 누나도 아기가 넷입니다.
2: 오.
0: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훈육을 좀 무섭게 하셨는데
1: 네.
0: 이 누나는 아이들에게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본
1: 정말.
0: 적이 없다고. 제가
1: 와.
0: 누나 정말 존경한다 그랬는데
1: 그러니까.
0: 세상 또 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네요. 그러니까 또
0: 네.
2: 넷까지 키우시는
0: 넷까지.
2: 거니까.
1: 그러니까.
2: 네.
1: 와.
2: 그리고 2037님께서는 아, 저는 엄마로서 할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는 많이 속상하다고 하지만 엄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정말 크거든요. 정말 듣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자식 사랑은 부모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다 용서하는 사람은
0: 맞아.
2: 부모뿐이에요.
0: 이 말씀도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 네.
2: 근데 2037님이 좀 어머니로서
0: 맞습니다.
2: 딸한테
1: 그렇죠.
2: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면서 사실은 사랑해서 하는
0: 완전.
2: 말이라는 생각에 공감하셔서 이렇게
1: 네.
2: 보내신 것 같아요.
0: 저도 오늘 자꾸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서운한 순간들도 종종 있었지만 저는 항상 정말 이 부모님이 그게 다 저를 위해서 한다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돼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더 잘해야지
1: 네.
0: 죄송하구나,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 고민님 편을 좀 들고 싶은 부분은 엄마로서 할수 있는 소리는 뭐 걱정, 염려, 뭐 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엄마로서 나한테 할수 있지만 다른 형제에 대한 얘기를 굳이 우리 이 고민님이 계속 스트레스
2: 맞아요.
1: 받고 힘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0: 맞아요.
1: 좀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거는 사랑하신다면 딸이 힘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0: 맞아요.
1: 생각도 좀
0: 예.
2: 한편으로
1: 드네요.
2: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제 다른 딸의 소식, 예를 들면 제가 용돈을 드렸다라는
1: 네.
2: 소식을 저희 언니한테 절대 얘기 안
1: 오, 그래,
2: 하시거든요.
1: 지혜로우시죠, 그게.
2: 아니, 왜냐면은 그래야 이중으로 받으시니까. 오빠한테 받은 것도 절대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야 삼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언니랑 오빠랑 얘기해보면은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언니는 제가 막내고 뭐 약간 나밖에 모르고 약간 이러니까 엄마를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 챙겨드리고 저는 아 언니는 월급 받아서 이제 애도 있고 빠듯할 텐데 하면서 엄마 챙겨드리고 오빠는 아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엄마는 절대 다른 자식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서
1: 어머니 진짜
2: 예 삼중으로 잘 챙기시더라고요. 알죠
1: 그런 것
2: 알뜰하게.
1: 같아요. 맞아 맞아. 굳이 뭐 다른 자식의 이야기를
2: 네.
1: 할 이유는 없지 않나.
0: 맞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어머님이 잘 몰라서 서툴러서
1: 네.
0: 그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요즘 시대만큼 훈육에 대해서 뭐 방식이나 요즘 아이들이 우리와는 달라라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잘 알려드리고
1: 그쵸
0: 소통해
1: 그쵸.
0: 나가다
1: 맞아
0: 보면
1: 맞아.
0: 그렇게 마음을 좀 여시고 안 하시지 않을까요? 비교를?
1: 네,
0: 네,
1: 맞아요.
0: 그렇게
2: 지금
0: 생각합니다.
2: 5990님께서 저도 사연자분의 엄마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비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딸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장점만 말하는 걸로 방식을
0: 맞아.
2: 바꿨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1: 좋은
2: 오.
1: 생각이시네요.
0: 그러니까.
2: 그 딸이 항의를 직접 했고 바로 적극
0: 맞아요.
2: 수용하셨네요. 와, 5990님 굉장히 열린 엄마. 멋있다.
1: 맞아,
0: 근데 이거
1: 맞아.
0: 항의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1: 어.
0: 이거는 기분 좋을 때, 식사하거나 외식할 때, 요럴 때 하시면 좀 좋더라고요. 아니면 가족여행 갔을 때. 저희 가끔 이렇게 가족여행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하면 그 이야기가, 서운하게도 안 들리고 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1: 네.
0: 방법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2: 네.
1: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문자들도 오늘 나눈 얘기들이 우리 이 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간장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1: 자, 두 분과 오늘 인사 나눠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두분 오늘?

0: 이 사연을 딱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오늘 네. 이 노래를 듣고 싶다 생각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엄마 너무 나쁘잖아요. 엄마 나빠. She's so bad, bad, bad, bad, bad.
1: 빰빰빰빰빰. She's so bad, bad, bad, bad, bad, bad.
2: 진상 아나운서 잘할 것 같다. 내가 한번 이거.
0: 진상 아나운서.
1: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2: 아, 보이는 라디오면 나중에 두 분이 한번. 오늘 감사드립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 우리 이 고민님의 사연, 우리 변호사님과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고민 사연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7040님이 어제는 모처럼 평일에 쉬어서 딸과 함께 군위로 가을을 느끼러 다녀왔어요. 온통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너무 큰 힐링이 됐습니다. 가을 향 물씬 맡고 돌아와서 에너지 꽉 채워서 오늘 출근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다정한 오당재에 와서 또 따뜻한 기운 받아가네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 따님과 함께 또 가을을 느끼러 다녀오셨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마음껏 누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 날씨도 그리고 이 풍경도 아름다운 가을을 여러분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5712님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 수행평가를 채점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야 퇴근길에 나섭니다. 답안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아이들이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쉽게 끝내기가 어렵네요.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할 일을 마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부터 오당재 들으며 조심히 집에 갈게요. 오늘 또 요즘에 시험 기간인 학교도 있고 수행평가 하는 학교도 있나 봐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채점을 하시다가 이제야 퇴근하시는 거예요? 사실 중학생들은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가. 근데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면 이 9시 넘어서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문제 내야지 또 채점해야지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내세요. 0908님. 드디어 육아가 끝나고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체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엄마가 보고 싶은 하루입니다. 그쵸. 우리 어머님들은

육아를 할때 진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쵸. 우리 0908님. 아이 키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0908님의 건강, 마음 건강, 몸의 건강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15님, 5개월 만에 파마했어요. 기장도 짧게 자르고 뽀글뽀글하게. 그랬더니 완전 아줌마가 됐어요. 60이라 아줌마 맞는데 마음은 아직 40대랍니다. 세월을 붙잡고 싶어요. 저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 내가 60이 됐지? 40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대학생인 것 같거든요. 마음만큼. 근데 시간이 정말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얼마 전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시는데, 나 입사한 지한몇년안된것 같은데? 한 5년 됐나?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1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어쨌든 파마.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럴 때또한 번씩 파마도 해주시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면 기분 전환 되잖아요. 잘하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또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거라고 하는데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지연님,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하고 있어요. 내일은 단체 봉사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개인 봉사하고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동할 때 불편했지만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봉사하고 나면 참 뿌듯해요. 내일 모두 좋은 날 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배식 봉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 지연님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또 비까지 오는 날에 봉사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5343님은 저는 내일 오랜만에 둘째 아들이랑 가을을 즐기러 갑니다. 맨날 누나한테 밀려서 아들이랑은 시간을 잘 지내지 못했는데 내일은 아들이랑 가을을 즐기러 화담숲 갑니다. 오, 화담숲 너무 좋죠. 가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그렇게 아드님이랑 행복한 그런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086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갑자기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 듣고 싶네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오늘 끝곡은 럼블피쉬 비와 당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게 공수처의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갖는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임신 중지 약물 허가 지연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KBO는 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33명의 선수 명단을 확정했는데 명단은 지난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기아의 김도영과 두산 최민석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APBC엔 24살 이하 또는 입단 3년 차 이내의 선수와 29살 이하의 와일드카드 선수 3명이 출전할 수 있는데 롯데 최준용과 한동희, 삼성의 김지찬이 와일드카드로 발탁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자원개발자회사인 SK어스오는 베트남 광구의 황금낙타 구조에서 지난달 말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으로 황금낙타 구조의 회수 가능한 자원량은 약 6천만 배럴로 추산됩니다. 광구 운영사인

0: 커피사는 향후 추가 생산정을 차례로 시초할 계획이며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광구 전체의 하루 생산량은 최대 2만 5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에 AI를 활용해 본 중등교사 3명 중 2명은 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채점이나 평가 지원에 쓴 적이 있는 교사는 약 30%로 이들 중 64.1%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기술력이 있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에서 광정밀 부품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LMS에 대한 믿음은 가능했습니다.
3: Nano Replication Technology, LMSglobal.com
2: 주식회사 LMS.
4: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5: 총리를 안 건
6: 시 주석은 투끼리 데스의 함정을 얻는
7: That's the future that SpaceX wants to bring to you.
8: 미국 나스닥에
9: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절반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반도체 수출만 600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그런데 이런 호황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국내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현주소. 잠시 후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0: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우리 경제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5: 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6: 네, 잘 계셨습니까?
5: 예, 저도요.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는 성적표만 보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고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머쓱하게 될 정도로 야,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다시 기록할 수 있다고? 라는 수치들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에 돌아다녀다 보면 내수경제 좋아졌다는 소리는 정말 듣기 어렵고 오히려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 들도 많아요. 한국 경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6: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저도요. 아니 저한테 갑자기 질문해 주시면 저는 솔직히 네. 높으신 분 만날 운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떠세요?
6: 네. 아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뭐 공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제가 이 프로에 지난해 말 아니면 올해 초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은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특히 언론 같은 쪽에서 어떤 키워드로 제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거든요.
5: 예.
6: 그래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가 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약간 우려가 섞인 전망으로서 제시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양극화 그리고 착시입니다.
5: 네.
6: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총량적인 거시 경제 지표들 뭐 경제 성장률, 총수출, 액이든 증가율이든 뭐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 네. 시가총액 이런 총량적인 다 합친 경제 지표들로 보면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5: 네.
6: 착시라는 키워드를 같이 제시한 이유는 그게 초양극화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저희가 예전에 양극화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충분치 않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인트로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나는 체감이 안 되는데 나는 도리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오면 어쩌나? 이런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5: 네.
6: 뭐 지금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런 성격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경제 주체들을 실제로 뵙고 여쭤봐요.
5: 예.
6: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손들어 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지금 경제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분 손들어 보세요.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실 후자 쪽에 손을 드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5: 네. 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말씀들을 나눠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초양극화 이게 진짜 요즘 우리 경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양극화를 조금 완화하거나 아니면 양극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는 뭐 양극화로 인한 수혜가 아니지 뭐 아니지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수혜를 받는 계층들과 분야를 넓히려면 반도체 말고도 좀 잘 나가는 업종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정작 우리나라 2등, 3등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반도체 말고 조금 살아나는 분야라든가 업종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6: 우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저처럼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공감대가 있나 컨센서스가 있나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5: 네.
6: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령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도 진행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뭐 우리 수출을 보면
5: 네.
6: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춤하죠.
5: 예.
6: 그래서 가장 최근 통계 이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된 통계가 9월 수출까지 나왔으니까
5: 네.
6: 9월 자동차 이 업종의 수출을 보면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이 -5.5예요.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하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5: 예.
6: 뭐 자동차만 그러냐. 사실은 뭐 디스플레이도 1년 전 대비 -9.5니까 뭐 10% 가까이 줄었고 아니 뭐 디스플레이야 우리가 뭐 LCD도 중국에 밀렸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다른 것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석유화학이 예. 대표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수출 증가율이 한 5%대 뭐 지난달 지난달에는 한 10% 가까이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5: 예.
6: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올해 2월까지는 이 석유화학 쪽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을 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의 플러스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5: 아, 전쟁 때문에.
6: 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도 예. 이 현상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유화학 쪽에 수출액이 늘었는데 우리가 많이 팔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비싸져서 그런 건지를 분해를 해봤거든요. 파는 양은 줄었어요.
5: 예.
6: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뭐 가격이 왜 올랐느냐? 사실은 말씀하신 것은 전쟁 때문이거든요.
5: 네.
6: 그래서 뭐 계속 이럴 수도 있죠. 전쟁이 잘 안 끝나고 있잖아요. 저희
5: 네.
6: 연구소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이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5: 네.
6: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선박, 조선 이런 쪽은 9월에도 전년 같은 달 대비 수출 증가율이 한 29.9, 30% 정도 나옵니다.
5: 예.
6: 근데 8월에는요.
5: 네.
6: -45.9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쪽당 가격이 크고 또 업황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다 보니까 조선은 좀 출렁출렁 거려요.
5: 네.
6: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 네.
6: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말고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게 있는 건가?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무슨 반도체만 그러냐.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K자 붙은 거죠.
5: 네.
6: K푸드, 화장품, 네. 컬처,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통계를 보시면 아신다고요.
5: 네.
6: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뭐 15대, 20대 주요 수출 품목을 정리한 자료들이 나와요. 정부에서.
5: 네.
6: 그 안에 보면은 15대 안에 화장품 없고 푸드 없고 컬처 없습니다.
5: 아.
6: 방산도 안 보여요.
5: 예.
6: 근데 사실은 방산은 일반 기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계가 또 다 방산은 아니잖아요.
5: 예.
6: 그리고 일반 기계로 넓혀서 봐도 탑5 안에 안 들어요.
5: 그러니까
6: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행이고 K자 붙은 쪽들이 정말 수출 증가율도 높고 선전하고 계시고 대단하죠. 하지만 이쪽이 증가율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매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반도체 쪽은 언제일진 모르지만 만약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 때 반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에서 K자 이름 붙은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성장을 높여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쪽은 메이저는 아니다. 라는
5: 네.
6: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5: 네.
6: 그렇다 보니까 너무 쏠려 있나? 반도체가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5: 네.
6: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5: 아.
6: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반도체가 잘 되는 게 뭐 불만이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는 거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저는 이해는 가요. 근데 제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주가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0: 다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네. 보시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수출이 안 쏠려 있다. 이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조차도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앞서도 뭐 K자 붙은 업종들 말씀드렸지만 쏠려 있지 않다. 골고루 잘한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또 어디 있냐. 독일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가 일본보다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수출을 걱정하냐.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쏠림은 항상 있었다.
1: 네.
0: 뭐 지금만 그런 거냐. 전에도 그랬다.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AI 투자 붐에 이렇게 거기에 올라타서 가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또는 골고루 다 잘하자는 거냐. 그렇다고.
1: 네.
0: 그게 말이 되냐. 잘하는 쪽을 밀어줘야지. 정부 지원이든 산업 정책이든. 아, 다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컨센서스가 중요해요.
1: 네.
0: 뭐 우리 수출이 쏠려 있나? 뭐 이래도 되나? 걱정할 만한가? 이 컨센서스가 없으면요 대책이 안 나와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뭐 가까운 과거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1: 예.
0: 이란 전쟁 때도 그랬고요. 뭐 비교적 정부 정책이 신속하게 강하게들 나왔어요. 왜 그랬죠? 왜 어려운 쪽을 돕기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었죠?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 네.
0: 코로나 때 경제 충격이 발생할 거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게 그때 누가 토를 달았습니까?
1: 그렇죠.
0: 이견이 없었어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가지 키워드로 초양극화와 쏠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요즘은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 예.
0: 제가 다른 기관들의 회의에 가도 사실은 내년 전망의 키워드가 양극화예요. 그런데
1: 네.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분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안 보여요. 저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 겁니다.
1: 자, 수출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엔 좀 관점을 바꿔서 내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두둑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건설 경기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이게 왜 안 살아나지라는 의견도 있고 아까 컨센서스 말씀 주셨는데 아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소비 관련한 심리지수나 각종 지수가 좀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가지시면서 아 이거 자꾸 왜 죽었다고 하면서 경기를 일부러 악화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맞아요. 네.
1: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내수.
0: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진행자께도 여쭤봤지만 경제 좋으냐? 좋죠, 당연히. 최근에 일부 전망 기관들은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를 넘어서 4% 가까이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특징이 뭐냐면 전망치를 최근에 제시하는 늦게 제시하는 기관일수록 전망치가 높아요.
1: 아.
0: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1: 그렇네요. 네.
0: 예. 왜냐하면 뭐 이런 불안감은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경제에서 뭐 GDP든 수출이든 투자든 시가총액이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그래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뭐 과잉 투자 투자 사이클이 위축되고 반도체를 덜 사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은 가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는 지금 8월 9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망기관들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사실은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하는 건 나쁘끄러운 얘기입니다. 10월인데요.
1: 아, 그렇네요. 네,
0: 이미 10월인데요. 몇 달 남지는 않았어요.
1: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0: 나쁘끄러운 얘기예요.
1: 예.
0: 그렇다라면은 사실은 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고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을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키워드가 양극화라고.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다라고 느끼느냐.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경제 주자들한테 물어보면 TV 뉴스에서도 기자분들이 가서 인터뷰하면 맨날 안 좋다고 한다.

0: 좋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1: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긴 네, 하죠.
0: 뭐 몸살 한다. 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고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좋냐? 숫자 좋다. 올해 성장률 제가 볼 때에도 3% 넘어갈 것 같습니다.
1: 네.
0: 내수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 아주 좋죠.
1: 네.
0: 근데 내수도 나쁜 건 아니에요.
1: 네.
0: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전기 대비든 전년 동기 대비든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수라고 부르는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가장 부진한 건설 투자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요, 잘 보면 올라가고 있는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수출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가장 부진한 섹터에 해당되는 건설 투자조차도 올라가고 있지만
1: 예.
0: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확인된 분기별 GDP인 2분기까지도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입니다.
1: 네.
0: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네. 조만간 플러스로 올라갈 것 같아요.
1: 예.
0: 저희가 보기에도. 그러면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근데 이런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과거랑 비교하면 어떻지?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파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반도체를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1: 네.
0: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확하게는 2017년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고 수출을 많이 했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특징이 좀 보일 수 있잖아요.
1: 예.
0: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여기서 경제성장 기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바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3%를 넘어갈까? 이런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래, 그 정도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민간 소비는 어느 만큼 올려준 거지? 1%포인트인가? 2%포인트인가? 수출은 뭐 2%포인트인가? 뭐 이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쪼개본 거예요.
1: 네.
0: 이런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를 잘 팔았으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0: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분기는 2017년 3분기입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2%포인트,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6%포인트,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6%포인트니까 요 세 개 섹터가 다 1% 중후반에서 2% 초반에 있어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네.
0: 물론 수출이 제일 높긴 하지만.
1: 네.
0: 근데 가장 최근 뭐 올해 놓고 볼 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올해 1분기입니다.
1: 네.
0: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요. 수출은 5.4% 포인트고요. 민간 소비는 1.3% 포인트고요. 설비 투자는 0.4%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두 배가 넘어요.
1: 예.
0: 민간 소비는 그때보다 훨씬 못 미치고요. 설비 투자는 예전 성장 기여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과거 수출이 잘 됐을 때와 비교해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훨씬 못 미친다. 이게 숫자인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경제 좋죠. 내수 회복되고 있죠.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경제 흐름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지 좀 감이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은 내년까지는 갑니까? 이걸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엔진이 이거 하나 남았는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주로 하십니까?
0: 제가 주로 드리는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 저도 전망을 하려면 이 분야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여쭤보고 말씀을 듣는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1: 예.
0: 저는 이 분야에 어설프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때에 중요한 섹터에 대해서 어설픈 전문가의 말을 믿으려 드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몇 가지 기준
1: 네.
0: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봤는가 뭐 좋은 뉴스 나오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중개하는 사람 아닌가 본인의 숫자가 있나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서 희망을 썩지 말고
1: 네.
0: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불편해도 받아들이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자리에서.
1: 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요즘처럼 안 가본 길을 하나씩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변동수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는 정말 뭐 이것저것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시고 한국 경제 지금 어떤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화되고 있는 건지, 개선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우리 수출 잘 되고 그리고 수출의 천병 역할을 하는 대기업 기업들이 뭐 성과를 내면 당연히 중소기업도 업황 개선되고 중소기업 업황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처 식당들 이런 데서 북적북적되고 쇼핑몰도 북적북적돼서 흔히 말해서 낙수효과라는 게 꽤 있어서 조만간 나도 장사 잘 되겠는데 이 기대가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반도체 슈퍼호황이 도래했는데 낙수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는 업종 대상자들이 옛날보다 확 줄거나 이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앞서 제가 지난해 전망을 하면서 초양극화 착시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전망을 했는데 네. 비슷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양상과 비슷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강도는 더 셌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쏠림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쏠림 현상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게 뭐 2대 8 법칙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고소득층이든 잘 나가는 업종이든 20%가 80%의 매출이나 이익을 설명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경제의 앞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반도체 업황 질문 주셔서
1: 네.
2: 제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근데 일을 하려니 알아야 되니 그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네.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이런 소매나 판매나 소비나 이런 쪽에 이 일선에 있는 쪽은 사실은 어디냐면요.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으시면 PG 업종이라고도 하죠.
1: 네.
2: 그래서 뒤에서 결제 처리해 주시는 업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비나 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0: 걸로 1단위로 집계를 해서 보십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요. 다른 채널은 사실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사업을 하시는 대기업들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럼 그쪽도 거의 1단위로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은 항상 뒷북치거든요.
1: 네.
0: 보시면은 GDP도 빨라야 한두 달 있다 나오고,
1: 예.
0: 뭐 소매 동향, 뭐 수출 실적, 뭐 수출 빨리 집계한다고 그래도 열흘 있다 나오잖아요.
1: 예.
0: 그렇죠? 뭐 나머지 산업활동 동향 같은 거한달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런 쪽을 참고를 하고 여쭤보는데 그쪽에서 올해 들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2대 8이 아니다.
1: 예.
0: 1대 9다.
1: 네.
0: 10%가 90%를 설명한다. 그런데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쪽들이 그래서 그걸 롱테일이라고 표현을
1: 네.
0: 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긴.
1: 예.
0: 근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심상치 않다. 이제는 제가 금융 지주, 금융 그룹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여신이 중요하고 연체율이 중요하고 연체율 통계 보시면 어떠세요?
1: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0: 올라오고 있어요.
1: 예.
0: 제가 금융권 회의나 당국 회의나 가면은 연체율이 이슈예요.
1: 예.
0: 올라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보면은요, 은행권은 안정적이에요. 되게 낮아요.
1: 네.
0: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1: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짜?
0: 관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은 이런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사실 숫자의 이면을 아시는 게 저는
1: 네.
0: 중요하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통계를 자세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율이 뭡니까? 그러니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여신,
1: 예.
0: 대출액이 분모고요. 그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문제 여신, 뭐 고정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런 여신의 비율이잖아요.
1: 네.
0: 분자 분모의 비율이잖아요.
1: 예.
0: 근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뭘 하냐면 연체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여신들은요. 채권 추심회사에 팝니다. 그럼 분모에서 빠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흘러가면은 뭐 나중에 그게 쌓이는데 이런 사실은 채권 추심회사들의 연체율까지는 통계 못 보셨죠?
1: 네.
0: 그건 안 나오거든요. 감독당국에서 집계를 안 해요.
1: 아.
0: 그럼 그 하단에 가까운 쪽에서 집계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상호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쪽이에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뭐 협동조합,
1: 예.
0: 뭐 금고
1: 예.
0: 이런 데죠. 가장 최근 통계가 올해 2분기 6월까지 나왔습니다.
1: 네.
0: 연체율이 10%가 넘어요.
1: 오.
0: 기업 여신 기준으로.
1: 예.
0: 그리고 특히 기업 여신 기준으로 따지면 은행권 연체율의 10배 정도 돼요.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높은데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쪽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또 여기서 또 이견이 생겨요. 아, 뭐 항상 그랬던 거 아니냐. 소비가 온라인화 되는데 망한 쪽들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또 그렇다고 그냥 다 놔둡니까?
1: 그렇죠. 그건 아니죠.
0: 예, 다
1: 예.
0: 놔둡니까? 그럼 또뭐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 네.
0: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러냐 도대체.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네.
0: 반도체가 이렇게 좋고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이익을 뭐 100조 원한개 회사가 이상 낸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의 온기가 경제로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채널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예상을 해보시면. 성과금 많이 주신다잖아요.
1: 예.
0: 직원분들한테. 그럼 직원분들이 뭐 식사도 하시고
1: 그렇죠.
0: 물건도 사고 그럼 좀
1: 예.
0: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겠고 또는 주가도 오르니까
1: 예.
0: 최근은 좀 주춤하지만
1: 네.
0: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1: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반접적인 수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0: 네, 뭐
1: 2차적으로.
0: 배당 그렇죠?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거둘 수도 있고요.
1: 예.
0: 또는 뭐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수혜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채널 아닙니까? 주로 우리가
1: 그렇죠.
0: 생각을 해볼 수가
1: 예.
0: 있는 게. 그리고 우선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느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임금이 지급되었던 시기에
1: 네.
0: 올해 상반기죠? 어느 방송

0: 운영사 기자분이 정확하게 2000이었어요. 2000 안에 있는 하이닉스 앞에 있는 식당에 가신 거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좀 장사가 되세요?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회식도 안 하고요, 그 장사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분이 하이닉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 붙잡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돈 받으셨다면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들은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1: 뭐집 샀나요? 아니면 대출이자 갔거나 아니면 여행 갔나 해외에?
0: 맞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집 사셨대요. 그 결과가 그쪽 지역이 주택 거래가 규제적으로 묶였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렇죠? 또 다른 많은 응답이 뭐냐? 올해 상반기 떠올려 보세요.
1: 예.
0: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면 다돈 벌던 식이 아니십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식 사셨대요.
1: 아, 성과급
0: 네.
1: 받아서.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나를 위한 소비? 또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외제차 사셨다?
1: 예.
0: 명품 사셨다? 이게요, 지표로도 나와요. 앞서도 제가 숫자를 보시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소매 업태별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요, 백화점은 거의 10%에 가까워요. 전년 동월 대비.
1: 네.
0: 사실 명품관은 이게 공식 집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점포별로 명품관 판매 증가율이 그 기업들이 발표하시는 걸 보면 전년 대비 4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명품관은.
1: 네.
0: 근데 반대로 서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마트 이런 쪽은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이 거의 1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은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주가가 올라서 더 많은 광범위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1: 네.
0: 주변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의미 있게 돈 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1: 그렇죠. 전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업종이 또 이쪽이다
0: 아,
1: 보니까.
0: 그러시죠.
1: 예.
0: 예,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근데 이것도 통계를 보시면은 나와요.
1: 일반인들은 사실 돈번 사람 많지 않죠.
0: 통계가 뭐냐면요, 최근에 상승장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계층을 보면은요,
1: 예.
0: 연령대가 50대예요. 예. 젊은 분들이 아니라고요.
1: 예.
0: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이 있으셨던
1: 있는,
0: 분들이에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운용 자산의 운용 규모가 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1: 네.
0: 이건 교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작은 자산으로 돈을 굴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1: 원래는
0: 원래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예.
0: 근데 이상하게 많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수십 퍼센트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 한 주가 비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소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못 사셨거나 조금밖에 못 사셨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뭐 최근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장에서 다 광범위하게 국민 전체가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 예.
0: 뭐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온기가 잘안 퍼지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하고 왜 다르지? 왜냐하면 더 쏠려 있고
1: 네.
0: 최근에 풀린 돈들 온기가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1: 네. 진짜 아까 2000 근처에 식당 에피소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과 달리 온기가 사실 있으려고 하는 여지도 있는 업종이라도 그 온기가 전달되는 경로 그리고 대상 소비하는 방식 이게 진짜 많이 바뀌어서 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그런 낙수 효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올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은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도의 키워드가 양극화라고 해 주셨으니 아, 내년도도 이런 초양극화의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이미 대답을 해 주셨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 한국 경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분야,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겼고, 그 수익을 당연히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는 분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국형 네덜란드병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잘 돼도 걱정이 참 많아요.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우선 착시와 초양극화는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리던 키워드고요.
1: 네.
0: 그 키워드를 또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좀 낯부끄러운 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조금 다른데
1: 네.
0: 볼러타일 이코노미입니다.
1: 오, 그건
0: 그러니까
1: 뭔가요?
0: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제예요.
1: 예.
0: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주가는

0: 연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1: 예.
0: 당연하죠. 시가총액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업종이 원래 변동성이 큰 업종 업황이고
1: 네.
0: 또 거기에 대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1: 네.
0: 그런 업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장률이든 수출이든 투자든 좋으면 되게 좋고요.
1: 네.
0: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예.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때는 사실은 경제 전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저는 그런 일을 하지만
1: 아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돌출 변수가 너무 많아요.
0: 특히 변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1: 예.
0: 제가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반도체나 AI, 로봇 이런 쪽들이 지금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많이 좌우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쪽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이 중요해져서예요.
1: 아.
0: 재정이.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에 연달아서 과거에는 많이 안 그랬는데 정책금리를 인상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금리를 올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총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맞다.
1: 예.
0: 근데 어려운 데도 있는데 아, 금리를 올리는 게 괜찮은가? 근데 그때 한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GDI 증가율, 뭐 국내 총소득,
1: 네.
0: 뭐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해석하면 이런 거인 거죠.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뭐 대응해야 될 변수는 많죠. 중앙은행이
1: 네. 예.
0: 가령 뭐 성장률,
1: 예.
0: 경기죠,
1: 네. 물가도
0: 물가,
1: 있고.
0: 인플레. 예. 환율, 가계 부채,
1: 네.
0: 집값
1: 네.
0: 대응해야 될 건 한 대여섯 가지 금방 꼽을 수 있는데
1: 네.
0: 근데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요.
1: 예.
0: 물론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물가가 높으니까 더 정당화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 금리를 높인다.
1: 예.
0: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안다. 어려운 쪽이 있다는 거.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있다는 건 안다. 근데 어쩌라는 거냐. 중앙은행 보고. 중앙은행이 그래서 뭐 경제가 좋은 서울의 금리는 인상하고
1: 네.
0: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뭐 지방 어느 도시의 금리는 내릴 수 있느냐. 아, 못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우리는 총량 지표보고 간다. 그래서 올린다. 물가도 걱정이다. 빨리 안 잡히고 있다. 이란정제도 빨리 안 끝나고 유가도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올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셨냐면
1: 네.
0: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제가 출연했었을 때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1: 예.
0: 계신 거예요.
1: 예.
0: 중앙은행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어려운 쪽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돕고
1: 네.
0: 이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상황도 우호적이에요. 반도체가 잘 되면서 법인세 중심으로 세금이 많이 거칠 겁니다.
1: 예.
0: 많이 거치고 있죠, 실제로.
1: 네.
0: 그리고 이미 많이 거친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펀드도 만드신답니다.
1: 네.
0: 그리고 내년 예산안 계획도 지금 굉장히 확장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돈도 많이 거치고 있고요. 돈도 많이 쓰시려고 하고요. 돈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년 성장률은 한 반 정도는 정부에 달린 거예요.
1: 네.
0: 정부가 돈을 많이 쓰시면 성장률이 높아질 거고요. 가령

0: 아이, 뭐, 좀, 빚을 갚아볼까? 아, 너무 많이 쓰나? 나중에 좀 아낄까? 그럼 돈을 덜 쓰시고, 그럼 성장률이 좀덜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전망의 두 가지 핵심이,
1: 네.
0: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강점이 없는 AI와 정책당국 또는 정부의 자의성에 달려있는 재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럼 이거 경제성장을 전망하기가 쉽겠습니까?
1: 아, 그런 맥락에서도 진짜 고충들이 많겠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뭐 그냥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충이라고
1: 예.
0: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1: 근데 일선에서도 뭐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려면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0: 있어야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이게 진짜 다들 만만치 않게 어렵겠네요.
0: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1: 예.
0: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재정이 매우 중요하다.
1: 네.
0: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는 어떨 때 돈을 쓰십니까? 그 어디를 도와주시고 어디다가 돈을 쓰세요?
1: 야, 이것도 고민이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으면 돈을 쓰시는 게 정당화되죠.
1: 예.
0: 그리고 뭐 청년층이든 자영업자든 어려운 쪽을 도와줘야 된다? 그럼 아, 그쪽은 진짜 어려워. 도와줘야 되겠어. 그럼 컨센서스가 있으면 돈을 쓰시겠죠.
1: 네.
0: 그럼 제가 지금 청년층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다른 데 좀 몇 번 출연해가지고 청년층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생각보다 꽤 낮아요.
1: 네.
0: 가장 최근 통계로 2%밖에 안 됩니다.
1: 네. 또 2023년 이후로 큰 변화도 없더라고요.
0: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네. 뭐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20대 계층의 실업률은요.
1: 예.
0: 5%, 6% 정도 됩니다. 두세 배예요.
1: 예.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 네.
0: 예.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청년층들이 뭐 배가 불러서 일자리가 있는데 뭐 일하기가 싫어서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경제 전체에서 지금 인구도 문제잖아요.
1: 네.
0: 청년층이 줄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간 늘거나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해서 뭐 실업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1: 네.
0: 그 취업자도 노년층 중심으로 꽤 많이 늘어왔어요. 근데 청년층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청년층이 아기를 덜 낳아서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가령 뭐 몇십만 명 줄었다? 그럼 취업자도 똑같이 줄어요.
1: 네.
0: 이런 계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숫자로 보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를 잘 못 구하고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나 중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전에도 그랬다. 나도 어렵다. 무슨 청년 세대가 지금 뭐 잃어버린 세대냐.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았다. 뭐
1: 우리 때는 막 그러시잖아요.
0: 네, 우리 때는 30대, 40대, 50대 계층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1: 예.
0: 근데요.
1: 예.
0: 숫자를 보시라고요. 전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요.
1: 예.
0: 그리고 그분들이 남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 아, 뭐 자녀 없으시다고요?
1: 네.
0: 그럼 뭐 조카?
1: 네.
0: 손자, 손녀? 근데 나는 뭐 가족도 없다? 그러면요.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에서 있었다고요.
1: 네.
0: 버블이 꺼지면서 그 당시에 취업을 못했던 세대가 한 5년, 10년 제대로 일자리를 못 구한 거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세대를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불렀잖아요.
1: 네.
0: 그 세대가 지금 50대가 됐잖아요.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1: 네.
0: 근데 그 부모분들이 돌아가시면 연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를 안 하죠.
1: 네.
0: 아, 뭐 사망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제 국가가 복지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문제화 되는 거예요.
1: 예.
0: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1: 예.
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젊은 세대의 특성 때문이에요. 뭐 우리도 전에 어려웠다. 근데 지금 세대는요. AI 도입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는 세대라고.
1: 그렇죠.
0: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뉴 엔트리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안 주거나 안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세대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가 돈을 쓴다. 그런데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정부 재정이 키워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1: 그럼 이제 재정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AI 기업들이 뭐 슈퍼 호황 때문에 공장을 증설해야 될 계획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앞뒤로 국가 차원에서 기반 조성해 줘야 될 게 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 이런 거 공급하기 위한 서포트를 두 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그 두 회사보다도 신용등급 낮은 회사들 또 국가가 또 뭐 한전체니 뭐 이런 것들 발행해서 또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돈 왕창 쓰면 시중에 유동성이 메말라서 나머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말미에 주셔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방송이나 유튜브를 한 2, 3년 전 거를 찾아보시면
1: 예.
0: 정부 재정 지출 건전성 강조하면서 그래도 써야 된다면 성장률
1: 예.
0: 때문에
1: 예.
0: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 예.
0: 대만이나 다른 경쟁 기업들, 경쟁 국가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1: 예.
0: 이러한 산업의 바탕이 되는 SOC 투자, 특히 물,
1: 네.
0: 전기 이런 쪽에 송배 전망에
1: 네.
0: 집중적으로 SOC를 깔아야 되고 그쪽에서 압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챙기면서 어려운 쪽에 대한 안분도 필요한 겁니다.
1: 예.
0: 재정 지출의 묘미가 필요한 거고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려면
1: 네.
0: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1: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이라서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시간적 제약상 많이 못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경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힌트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8: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9: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0: 기가 막힙니다.
11: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9: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북극항로 시범응항 환영식 등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과 관련해 초기 가정폭력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의 가정폭력 등 혐의를 수사해온 수원건선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8월 수원건선서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무작위 개최 대상 선수를 잘못 파악해 선수가 실격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성숙 유도 여자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정 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입국한 뒤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며 당시 개최 문제로 실격당한 정수진 선수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만 정 감독은 개최 누락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수에게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임상시험 자료 수천 건이 챗GPT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챗GPT를 통해 임상시험 결과 문건 2672건을 내려받았다며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어제 자료 유출을 인지해 오늘 새벽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임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 먼저 세종으로 옮겨집니다. 내년 상반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엔 금융위원회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처는 오는 2031년까지 세종 신청사 공사를 마친 뒤 이전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비가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대전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4: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순간의 나락이다. 그는 그때 나락을 감지했다. 처럼 요즘 나락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한자로 어찌 나 떨어질 락을 쓰는 나락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를 뜻해 지옥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뜻이 확대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그룹 비틀스의 멤버 존 레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스 음악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존 레논 곡 중에 하나겠죠. 이건 펑키하고 블루지하면서 노래도 정말 잘했고 사운드도 아주 좋아요.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요. 존 레논 본인이 만들고 이 정도로 만족했다는 이 음악은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 했던 한 심리학자가 내건 구호 Come together, join the party 함께 합시다, 정당에 가입하세요 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색과 상관없이 비틀스의 후기 히트곡으로 자주 들리는 음악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틀스 Come Together였어요. 신지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존 레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스의 음악 중에 하나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존 레논의 곡 중 하나다 라고 여러 가지로 좀 만족했다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낸 무언가에 이 정도로 뿌듯하게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죠. 예, 아니 뭐 사람 성격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를 딱 봤을 때 약간 단점부터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건 좀 고쳐야겠는데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검열을 다 뚫고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와 대단한데 나 잘했는데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건 되게 큰 행운이자 또 자부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틀스의 자부심 같은 음악 Come Together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모이셨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잘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신 김에 오늘도 골든디스크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 외에 시간에 생각이 나신다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5: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0: 기가 막힙니다.
11: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9: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차분한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공연에 드럼 세션을 하신 분이 영상을 좀 올리셨다고 저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고 그 영상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봤는데 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원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싹 만들어주는 곡인데 그게 이제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조명과 그리고 이런 라이브 연주들과 같이 어우러지되 또 원곡과는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다른 감동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고 오셨군요. 이런 공연 후기 너무 고맙습니다. 낸시 시나트라 뱅뱅 덕분에 또 잘 들었고요. 5807님, 골든디스크를 매일 듣다 보니까 문득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창 LP판, CD, 테이프 살 때 좋아하는 가수들 독집 앨범 사고 듣고 나서는 거표지에 좋은 노래들 사인펜으로 체크하고 틈틈이 가수의 베스트 모음집이나 여러 가수들의 히트곡 메들리도 샀었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셀린 디온, I love you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우리가 음악을 직접 사서 나의 소유로 아껴 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LP나 CD 테이프를 직접 손으로 들고 자켓을 넘겨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 읽어보면서 가사도 읽고 뭐 작사 작곡가 이름도 읽고 특히나 저는 앨범으로 음악 들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가수들 항상 thanks to 쓰잖아요. 어떤 분들께 이 앨범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그런 거 읽는 재미도 되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뭐 일종의 소유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물성으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내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뭐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음악을 그렇게 물건, 소유 이런 관념으로 기억하던 시절을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셀린 디온의 I Love You 그리고 이종윤 님이 빅 룬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함께 이어드릴게요.

0: 몽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6년에 데뷔한 그룹 에어서플라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어서플라이는 현재 러셀 히치콕 그리고 그레이엄 러셀 듀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결성했을 때는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까지 다 갖춰진 6인조 밴드였습니다. 이 6인조의 모습으로 발표했던 데뷔곡은 Love and Other Bruises라는 곡이었는데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에어서플라이 하면 떠오를 만한 이 그룹만의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에어서플라이 2026년까지 18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었죠. 그리고 멜로디가 아름다운 발라드 하면 여전히 에어서플라이의 뭐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이라든가 Lost in Love라든가 그런 노래들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앨범 발표 텀이 좀 길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10년에 나온 17집 그리고 2026년 올해의 18집이 나왔거든요. 이 두 장의 앨범이 현재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방송에서 가장 최근 싱글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2003년에 나왔던 16집에서 싱글로 활동했던 Shadow of the Sun이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활동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03년 꽤 예전 음악을 제가 가장 최근 싱글로 전해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마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외국 음악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에어서플라이의 가장 최근 음악들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신에 이렇게 소개할게요. 데뷔곡이었던 Love and Other Bruises 그리고 2003년에 나왔었던 16집 싱글 Shadow of the Sun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에어 서플라이의 데뷔곡 Love and Other Bruises 그리고 2003년에 나왔었던 16집에서 Shadow of the Sun 들으셨습니다. 5724님, Sam Fender의 Seventeen Going Under 신청합니다. 올리비아 딘 덕분에 샘 팬더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역시 기타 메고 노래를 정직하게 내지를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배철수 DJ님 소시점 모습 같기도 하고요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아, 저도 샘 팬더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뭐 네, 배철수 DJ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올리비아 딘이라는 가수하고 함께한 Rain Me In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가수인데 락커죠, 샘 펜더. 1994년생 영국의 가수입니다. 예, 최근에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솔로 락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메고 정직하게 촥 내지르는 그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뮤지션이에요. 이 Seventeen Going Under라는 노래도 2021년에 나왔었는데 예, 제법 인기가 많았었던 음악이었는데요. 골든디스크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덕분에 이 시원시원한 음악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노래와 함께 고지호님이 아시아의 Don't Cry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을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샘 펜더예요. Seventeen Going Under.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6900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위에서 이 방송 들으면서 문득 옛 생각이 떠올라 졸음쉼터에 차 세우고 문자 보내봅니다. 80년대 초 안동 어느 커피숍에서 듣던 노래 에버그린, 혹시 들을 수 있는지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김하나 사랑 엄마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옛 추억 떠오르게 해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덕분에 들었습니다.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어요. 10월 13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The Platters의 Smoke Gets In Your Eyes.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2: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HLKV SFM 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95.9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국장 남태정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MBC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대응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전의 대비 방법과 발생 이후의 대응 요령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하고 TV와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파손, 화재, 가스 폭발, 붕괴, 낙하물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면 탁자 아래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가방이나 손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강하지 않은 초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나 전열기구를 끄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사고를 예방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이동합니다. 아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학교나 직장, 다중이용시설에선 안내방송이나 비상유도표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 건물 외벽이나 간판, 유리창 등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신속히 벗어나 넓은 공터,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운전 중일 때 흔들림을 느끼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천천히 정차한 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진특보나 여진 가능성이 있을 땐 비상연락처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 등 휴대용 라디오, 배터리, 비상식량, 물,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진 이후엔 여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집 안으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가능한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라디오와 재난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